지도 위에 점으로 나의 발자취와 여행지를 기록하는 앱이 있어요. 내가 갔던 길이나 동네를 촘촘하게 기록하는 건데요. 비어있는 9월의 시도는 오늘 걷는 길부터 새로운 점 하나로 찍히겠죠. 이번 달에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어떤 풍경과 사람을 만나고 어떤 기억을 남기게 될지 설렙니다. 여러분이 남길 9월의 발자취가 조금 더 알록달록하길 바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아침에 첫 곡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중에 친애하는 나의 후장님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데이비드 찰스 아베리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0: 8월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잠깐 떠올려보게 되죠. 처음 가본 동네도 있었고 늘 걷던 길도 있고 잠깐 들렀던 카페나 무심코 지나쳤던 골목, 여행지에서 오래 바라본 풍경도 생각납니다. 새로 시작된 9월에는 어디까지 갈지 아직 모르겠지만요. 매일의 작은 걸음이 모이면 또 나만의 9월이 되어 있겠죠. 뭐 TMI지만 97년 9월 1일 저는 입대했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카티 프로 시.

라벨의 물의 유희, 마르타 아르헤르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입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7년 9월 1일이 아니라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98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잊을래야 잊혀지지가 않는 날인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한테는. 뭐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이쁜 마녀님 신청곡. 그리그의 페르겐트 모음곡 중에 아침의 기분, 제프리 데이트가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레이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중에 아침의 기분,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쁜 마녀님 신청곡이었어요. 제가 오늘 입대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마다의 9월 1일, 9월의 어떤 기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저번 달 오프닝처럼 8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막 생각나지 않는데 10년, 20년이 지난 20년 전에 오늘 뭐 이런 것들은 기억이 이렇게 또 생생하게 나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 다 제 덕분입니다. 숲향기님께서 박스타님 안녕하세요. 숲의 마을 비가 계속 오네요. 복지관 봉사 동아리 모임으로 양평 종합복지관에 오니 어른들께서 계셔서 인사드리고 아당 듣고 있어요. 어르신들께 다음 주 봉사로 놀이할 것 의논하고 하려고요. 조용히 잘 들을게요. 조금 볼륨 올려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하고. 네. 8344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빗속을 헤치며 출근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운전대를 잡으면 사실 매우 긴장하곤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음악 소리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서 긴장이 안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긴장을 안 하는 대신에 속도는 조금 줄이시고 만약에 지각하는 거 괜찮으시면 조금 더 천천히 가시죠. 음악 들으시면서.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폰에 빠져 사는 건 아닐까? 잠시 후 짧은 영상을 넘기고 있는 저를 보다가 흠칫 놀랍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 15분 지났습니다 라고 알려줄 때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저는 도파민의 유혹에 넘어가고 반성하기를 반복합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 한쪽에서는 도파민 폭발이라고 환호하고 다른 쪽에서는 도파민 중독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이토록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도파민의 정체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감정을 원합니다. 많은 뇌과학자가 오래전부터 이 행복 신호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도파민은 쾌락을 주는 물질이라기보다는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만드는 쪽에 가깝다고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파민은 쾌락을 향해 밟는 가속 페달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도파민과 함께 브레이크와 안전띠처럼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행복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사랑의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는 옥시토신,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세로토닌,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엔도르핀까지 네 가지 호르몬이 각자의 자리에서 균형을 이루며 제 역할을 다할 때 살아있어서 참 좋다라는 충만한 기분을 느낍니다. 도파민은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유리한 방향을 찾았을 때 앞으로 내딛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도파민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가속 페달이 되기도 하고 중독의 늪에 빠뜨리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쾌락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고 빠르게 얻는 만족감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감정이 모두 가짜 행복은 아닙니다. 맛있는 디저트 한 조각, 시간을 정해두고 즐기는 친구와의 게임 한 판은 일상의 소소한 활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멈추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뇌가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해서 생긴 끊임없는 자극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은 달콤하지만 행동이 끝나는 즉시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공허함을 채우려 행위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자극을 반복할수록 뇌의 도파민 역치가 올라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하고 자극적일 때만 반응하며 반복할수록 중독의 문턱까지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반면에 즐거움은 노력과 절제가 따릅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실력이 늘었을 때, 악기를 연습해 곡 하나를 완주했을 때, 혹은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간식이나 게임도 양과 시간을 정해 적절할 때 멈출 수 있다면 자제력의 성취감을 느끼는 즐거움의 영역에 머무릅니다. 즐거움은 행동이 끝난 뒤에도 뿌듯함을 남기며 자아를 한 단계 성장시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안넨 폴카, 빌리 보스콥스키 지휘의 비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이야기는 약사이자 심리상담가 오원식의 책 해파밍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세요? 하루에 스마트폰들 많이 보시죠? 도파민 굉장히 많이 듣고 이제 익숙한 단어죠.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쾌락이나 자극은 더 큰 자극을 불러오고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이 분명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뭐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어른들도 오히려 더 스스로 잘 취하고.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해서 꼭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게 또 어른의 수준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788 7788 칙칙폭폭 이건가요? 행복열차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아드님께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정직원이 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성수씨 그동안 수고했어.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행복으로 느껴지길 바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드님께 성수씨 이렇게 보내셨군요. 네.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7788 행복열차님 신청곡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성수 씨가 정직원으로 출근하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싹 그려졌습니다. 게시판에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오가고 있네요. 제가 7788 칙칙폭폭이라고 했다고. 이러니까 우리 4050이 늘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이러셨어요. 0005번님께서. 사실 이 7788 칙칙폭폭은 PD님께서 옆에서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떠올리지 않았어요. 절대.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녀 작가 연경 작가님께서 밖에서 얼른 들어오시더니 요즘에 그 샵 그 기호 있잖아요. 우물정 그 기호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길래 전 샵이라고 하죠 이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해시태그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면 이거 모르면 늘 크크라고 한번 저를 싹 긁고 나가셨네요. 앨리스님, 저는 26년 9월 1일 오늘 면접 보러 춘천으로 갑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시간이 지나 오늘이 기억될 수 있게 이번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9월 1일 좋은 날이에요, 앨리스님. 저도 또 한번 다시 언급을 하지만 97년 9월 1일 제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춘천 102보충대로 제가 갔거든요. 아, 앨리스님도 춘천으로 가시네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8558님 안녕하세요. 박건영 스페셜 DJ님 편안히 잘 듣고 있어요. 저는 보건소 간호사로 일했던 아이셋 엄마예요.

휴직 첫날이 되니 실감이 나네요. 초등학생 막내 잘 다녀오라고 배웅도 하고요. 냉장고 청소도 끝냈어요. 가득했던 냉장고가 홀쭉 다이어트 성공했네요. 냉동실은 아직요. 장이 안 좋아 아침은 안 먹었는데 그릭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먹으며 듣고 있어요. 제 행복 느껴지시나요? 저의 재충전을 응원해 주세요. 물론이죠. 응원합니다. 아주 격하게 응원합니다. 행복이 정말 느껴지네요. 8558님. 그럼 계속 행복하시게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발디의 두 대의 기타를 위한 협주곡 G장조 리움 넘버 532번 중 1악장 알레그로, 리토 로메로의 기타, 앙헬 로메로의 기타와 지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비발디의 두 대의 기타를 위한 협주곡 G장조 리엄 넘버 532번 중 1악장 알레그로, 리토 로메로의 기타, 앙헬 로메로의 기타와 지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프리지아 향기님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발페 오페라 보헤미안 걸 중에 나는 대리석 궁전 안에 사는 꿈을 꾸었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발페의 오페라, 보헤미안 걸 중에 나는 대리석 궁전 안에 사는 꿈을 꾸었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들었고요. 후리지아 향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5784님께서 권영님 기타가 선물로 왔는데 악기 하나는 꼭 배우고 싶었는데 예전에 좀 배우다가 F코드가 도저히 안 잡혀서 도중 하차했는데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영화 원스 OST Falling Slowly 한 곡은 마스터하고 싶은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권영님은 악기 연주하는 거 있으세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 곡 알아요. 예, F코드. 물론 F코드가 좀 힘들긴 하죠. 처음에는. 다른 뭐 이제 이 음계가 좀 위로 올라가는 이 코드들.

0: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손가락이 힘든데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저 F만 극복하면 나머지는 너무 쉬울 거예요. 정말로 응원합니다. 제가 경험자거든요.
1: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떡국이 하면 하하림.
1: 1부 끝곡으로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열 넘버 525번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지크 중 2악장 로망스를 칼뱀 지휘의 비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와글와글 음악 퀴즈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으로 김효근 작사 작곡의 가을의 노래,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헌영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입학지원에서 네이버대학교.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관절 연골이 걱정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데이비드 E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첼리스트 심준호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이 연주되죠.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교회 음악 전문 합창단이죠. 칸티쿰 합창단의 공연에 초대합니다. 스칼라티의 스타바트 마테르, 로시니의 작은 장엄 미사를 노래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입니다. 아드리앙 페르숑 지휘의 부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죠. 박혜지의 타악기 협연으로 웨트베시의 말하는 드럼을 연주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에 초대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11번, 15번, 18번을 들려주죠.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스트링 체인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밴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의 협연으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을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백암 아트홀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데뷔 70주년 기념 무대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20번, 브람스의 4개의 발라드를 연주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슨의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따라 이 스튜디오 부스가 더 밝게 느껴지는 것이 바깥에 창밖으로 지금 너무 어두워요. 아침인데 와, 이 정도로 어두웠을 때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이렇게 흐린 날이 있잖아요. 그럼 괜히 수업하는 게 좀 싫고, 아 오늘은 좀 선생님이 자유시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또 그럴 수 있겠죠. 괜히 아 오늘 하루 그냥 확 이러고 싶은 어떤 그런 날씨잖아요. 참 이 날씨가 주는 이 오묘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아, 요거 참 저도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들어보시죠. Autumn Leaves. 에우디 메뉴언과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Autumn Leaves, 예우디 메뉴인과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제 개인적 그냥 문득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읽다가 가끔 발음이 틀리잖아요, 피디님. 잘 안 보여요, 갑자기.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다고요, 제가. 아, 이게 잘 읽고 싶은데 갑자기 어떤 글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날씨 얘기하고 이렇게 어두운 하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나 봐요. 네. 어디를 가시고 계신데 확 놀러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싶다. 이게 아침에 또 이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예, 제가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 아침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음악도 즐기고 퀴즈도 맞추면서 행운의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와글와글 음악 퀴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네 곡의 힌트 음악과 함께 생각해보시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음악 힌트입니다.

번째 힌트 음악으로 반젤리스 작곡의 영화 낙원의 정복 중에 테마를 보내드렸습니다. 1492 콜럼버스라는 제목으로도 익숙하죠.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용기 있는 모험가이자 유능한 이것인이었습니다. 그가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신대륙을 향해 대서양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리스 출신의 전자음악 작곡가 반젤리스는 장엄하고 신비로운 신디사이저 사운드로 미지의 바다를 향한 이것의 웅장함과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 멘델스존의 연주회용 서곡 핑가레 동굴 오프스 넘버 26을 앙드레 프레빈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멘델스존이 스코틀랜드 북서쪽 연안의 헤브리디스 제도에 속한 스테퍼 섬에 갔을 때 그곳에 핑갈 동굴을 보고 작곡했죠. 현무암 기둥들이 늘어선 동굴 안으로 파도가 밀려들어 만들어내는 웅장한 울림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첼로와 비올라의 낮고 일렁이는 선율로 시작해서 마치 배를 타고 파도를 넘어 신비로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멘델스존이 배를 타고 바다 위를 여행했던 것.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해시태그 9390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입니다.

세 번째 힌트 음악으로 브람스의 가곡 메어파르트,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브람스가 하인리 하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이죠. 연인과 함께 조각배를 타고 밤바다를 저어나가는 낭만적이면서도 애수어린 전경을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잔히 일렁이는 반주가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연상시키는데요. 곡 제목 메어파르트는 바다 여행 또는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힌트 음악까지 듣고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장대한 모험과 이것을 그린 작품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귀향하기까지 10년 동안 에게해와 지중해 전역을 헤매고 다녔는데요. 오디세우스가 바다 위를 누볐던 이것, 이것이 오늘의 정답이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 선장과 선원이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것,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제목이네요. Sailing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1975년 발표해서 크게 히트시킨 곡으로 거친 바다를 건너 사랑하는 이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았죠. 이후 영국 해군 관련 방송이나 추모 행사 등에서 자주 연주되며 바다와 이것을 상징하는 곳으로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곡 제목 세일링의 뜻은 배를 타고 가는 것,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있죠.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Sailing,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항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모바일 쿠폰 당첨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0번째 3857님, 1000번째 2058님, 2000번째 5912님 정답 항해 말씀 주셨고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3010님 신청곡 앨리스 호스턴의 희망의 속삭임,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앨리스 호손의 희망의 속삭임,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3010님 신청곡이었어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1566 세라하임.
1: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4: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오늘 마지막 곡으로 구안타나메라 곰파이 세군도 그룹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뽀송뽀송한 마음으로 운전하신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에드피아 국민인생
1: 서원 에드피아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영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0: 집에서 홈픽해
11: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0: 지금 홈픽해
11: 홈픽
1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1: 홈픽
10: 홈픽
1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 사랑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의 주인공 멜빈은 결벽증과 편집증에 시달리는 독설가였어요. 하지만 웨이트리스 캐롤을 만나면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마음을 열고 변화를 시도하고 급기야 영화사의 길이 남을 플러팅 장인으로 거듭납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이고 싶게 만들어요.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삶을 바라보는 지경을 넓혀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일종의 진화 아닐까요? 오늘도 영화로 사랑을 배우며 진화하고 있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중에서 메인 테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네. 저는 최강희의 영화음악 하면서 한 번 더 봤는데 참 좋았어요. 아, 정말 좋더라고요. 네, 잭 니콜슨 나오는 사랑 영화들이 의외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연기를 다 잘하시지만 참, 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죠. 안 하던 말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인 걸 믿게 하고 싶어서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정말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예, 네. 뭔가 나의 많은 걸 잃어도 그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선택하고 싶어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것을 숨길 수 없게 계산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들키잖아요, 또. 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랑을 숨길 수 없는 게 안 보고 싶어도 이 눈이 저절로 봐지는 거구나. 그게 참 신기하다. 이게 반사적인 건가?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세요? 참 궁금한데. 네. 저는 뭐 할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내가 어떻게 변하냐? 네. 주변 많은 분들이 영사배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 약간 각성 상태인 것 같아요. 아멜리아처럼.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혹은 사랑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언제나 환영입니다. 또 그런 거 있네요. 이게 비 오는 날 우리 어렸을 때 요즘 안 그러나? 선생님, 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수업 제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의 사랑 얘기 듣고 싶은데요. 사랑에 빠질 때 변화되는 모습 좀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9390,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는 무료예요. 최강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서 아비아모 빈토. 영화의 마지막에 아들 조슈아가 엄마에게 달려가면서 안기면서 하는 말이 있죠. 아비아모 빈토. 우리가 이겼어요.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다들 뭉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맞죠?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시드니 폴락 감독과 존 베리 음악 감독이 함께한 명작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중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었습니다.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영상답게 영상미가 참 좋았죠. 특히 경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 홍학대가 무리여서 춤추는 장면, 무리여서 무리지어서 춤추는 장면. 네. 그리고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릴 스트립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도 참 다시 봐야 할 이유가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 사랑 얘기 물어봤더니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도 DJ 닮아서 사랑꾼이신지 사랑 얘기 많이 좋아하시네요. 그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분다 피로님 이상한 얘기. 강디는 어쩌요. 내년이면 나이는 생략 몇 살인데 아직도 시집 못 갈 줄이야. 주여. 우리 강디를 심히 도우셔서.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피로님. 진짜로. 네. 무슨 소리예요. 진짜.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가 뭐예요.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요. 네네. 짱바님 그 와중에 우리 강디는 썸타는 간질거림이 좋으신가요? 마음이 편해지는 안정감이 좋으신가요? 저는 둘 다 좋아요. 네. 간질거리는 거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웃음 나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좋아할 때 웃음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좋다고 느껴지는 순간 썸은 없어요. 저에게. 그게 저의 단점인가요? 카르페디엠 16님.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면 연애가 끝난 느낌일까요?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결혼이고 연애 아닐까요? 나 너무 티 같은 얘기만 하나? 너무 답정놈인가?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결혼해서도 연애의 느낌도 가지고 싶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현실상 쉬울 것 같기는 않아요. 내 친구랑도 각자 살다가 같이만 살아도 다르고 그냥 평소 때 친하다가도 여행만 가도 다른데 다를 것 같긴 해요. 이제 삶이 같이 되고 중요한 것을 같이 나누는 사이가 되다 보면 대신 거기서 나눠지는 하나됨? 즐거움도 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가족이란 것은 모름지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가 되는 게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냥 마치 한 몸, 한 피인 듯한 고통과 기쁨이 찢어지는 마음도 기쁨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 느낌은 돈 주고도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가족하고 가끔 그걸 느껴요. 피를 나누지 않았으면

0: 이 먼 거리에서 이 찢어지는 가슴이 어떻게 똑같을까? 저희는 언니가 가슴이 아픈데 제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가족이 느끼는 느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바비님, 최고의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낭비하는 시간이라면서요. 금쪽 같은 시간을 함께 펑펑 써도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 바비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제가 예전에 가족 사진 촬영권 드려서 사진 찍었죠? 그때 신랑분 얼굴 저 봤는데, 네. 아직 행복하게 너무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손바비님은 어때요? 결혼해서 연애하는 기분을 안 놓치고 살고 계시다면 비결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210님이 가을이 오니까 괜히 울적하고 스산한 기분이 드네요. 수면 부족으로 피곤한 아침이에요. 이 우울의 끝이 오길 기도하며 국가꽃 향기 중에서 성시경의 희재 듣고 싶어요. 네, 한바탕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국가꽃 향기 중에서 성시경의 희재 듣고 오겠습니다.
1: 처음 본 건 지하철에서였어요. 오늘처럼 바들바들 떨면서도 할 말 다 하고 저 선배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자판기 앞에서 동전 줄 때 바람이 불었고 선배 머리칼이 날리면서 국화꽃 향기를 맡았어요. 이런 향기도 나는구나. 그땐 저도 열병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체 법칙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을 타는 이 기분. 조윤지님 오늘 노래들이 음악들이 9월스럽네요. 너무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641님 아 국화꽃 향기 별이 된 장진영님 아직도 안타까움이 커 눈물부터 나오는 저도 음악 나오는 동안 피디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한참 했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국화꽃 향기 성시경 희재 박혜일님 목소리도 모습도 참 좋았죠. 카르페디엠 16님은 희재도 슬프지만 장진영 배우님이랑 김승우 배우님 나오신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너무 슬퍼요 그 영화도 하셨어요. 네, 그 영화도 기억이 많이 나네요. 명연기였어요. 희재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클래식 중에서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이었습니다. 네. 가을 안 타고 싶어요. 밝은 음악 필요해 초록색 웃음님. 네네. 아 오늘따라 여러분이 아주 그 기름종이처럼 리트머스처럼 흡수를 쪽쪽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딱 감성에 젖어들어서. 네, 밝은 음악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춘용님 안녕하세요 강디 여기에 슬쩍 출첵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남겨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글 남겨주세요. 제발. 네. 우디엘러님 최강의 기쁨 주는 강디 목소리에 재밌게 진행하시네요. 나도 모르게 채팅 참여하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4209님, 상대를 깊게 사랑하면 결국 밀당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기도 하지만 저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택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부럽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대리만족이 되는데요. 3079님, 어린 조카가 즐겨가는 치킨집 사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특이하네요. 겉으로 표현 못하고 속으로만 내 스타일 아니라고 접고 있었는데 밥이나 먹고 헤어져야겠다 하고 나간 뒤 바닷가를 걷는데 오? 예? 아 왜? 제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만져주는 아, 그 왜 만져졌을까? 그 따스한 마음에 따스해져서 33년 차 결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날 머리를 밀고 나갔을 것을. 아 뭐예요. 너무 반전이잖아요. 아니죠? 부러워할까봐 그러는 거죠? 그쵸? 네. 다양한 장르가 섞여있네요. 이 문자에 이분 왕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늘 잘 듣고 있는 홍대에서 심지어 꽃집 하시는 애청자시래요. 유머감각까지. 그 집에서 꽃 사고 싶은데요. 꽃집 이름이 혹시 홍대 꽃 이야기인가요? 네,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자몽 허니 블랙티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릴까요? 박가 작가님께서 부부끼리 드시라고, 티타임 하시라고. 좋아요, 좋아요. 그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달달하게. 네, 그쵸.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거 머리 그렇게 흐트러진 거 만져주죠.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위기 영한데. 안 돼, 안 돼. 안 된대. 그래서 안 되나, 내가? 네. 저는 하얀색 코가 나와도 그말 못해, 아, 코는 닦아줬을까? 아, 다른 데로 갔네. 죄송한 실례합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우리. 너 혼자 얘기했잖아, 하면서. 저 오늘 지금 세 명과 얘기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달달한 음악, 밝은 음악 듣고 와야 될것 같아요.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이죠. 고스트 밴드. 영혼을 보는 싱어송라이터 미타가 개성 만점 유령 4인방과 케이팝 밴드를 결성하는 얘기요. 근데 이 밴드가 대형 기획사의 방해 공작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고? 가수 윤상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다니 음악은 뭐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고스트 밴드 중에서 경서의 달리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이어서 아까 소개한 인생은 아름다워와 또 다른 동명이한국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서 한곡 듣고 싶으시죠? 류승룡, 염정아, 하현상, 김다인, 박영규, 고창석이 부릅니다. 뜨거운 안녕.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오, 스머펫깡님, 고스트밴드 지난주에 아이들이랑 보러 가서 울고 온 1인이요. 아, 정말요? 오, 기대 없이 갔는데 음악도 너무 좋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마님, 엊그제 남편이 우리가 만난 지 만일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7년의 연애 뒤에 결혼해서 21년. 이제는 우정 같은 사랑으로 삽니다. 이야, 이것도 좋겠다.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가는 걸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걷는 것, 앞으로 걸은 거리 걸음걸음 같이 걷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우와, 저 감, 와, 중간에 너무 좋다가 갑자기 흰머리 이 얘기 나올 때 눈물이 확 맺혔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름답다. 로즈마리님, 안녕하세요.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늘 애청자입니다. 아, 정말요? 비가 와서 몸이 무겁네요. 오후 2시에 병원 정기검진이 있어서 준비 중이에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로즈마리 님도요. 검진 잘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속 안 다치시게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9708님,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 이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요. 어떤 노래요? 티엠밈이 이 노래요 하셨는데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천밀밀 중에서 등려군의 천밀밀.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잡나.

0: 클릭하면 집으로
1: 굿길이베이글.com.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 앤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점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여러분, 오늘 최강의 영화 음악 끝곡입니다. 영화 늑대소년 동명의 테마곡을 끝으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에서 또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슬슬 약속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더워서 가지 못했던 늦은 휴가를 가볼까 설레는 사람도 있겠죠. 언제쯤 긴 소매 옷을 꺼내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산책하듯이 책들 사이를 천천히 한번 걸어볼까요?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마다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 작은 계획들 하나씩 세워봐요. 당장에 뭔가가 확연히 달라지진 않겠지만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요. 9월이 오면 뭘 하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부터가 진짜 가을을 맞이하는 설렘 아니겠어요?

0: 9월 1일 원조 제철 가수 제철 발라드의 왕 이문세 옹의 가을이 오면 예, 박경림 씨 공연에서 오랜만에 예, 뵈었는데 멋있으시고 그리고 계절마다 물론 여름 노래다 할 것은 없지만 나머지 계절은 다 노래를 보유하고 계신 부러운 선배님 저의 별밤의 첫 출연에 너 나중에 좋은 가수가 될 거다 하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1: 진주님 이번 주 토요일 파주 다다음 주 토요일 일산 다다다다다다음 주 토요일 전주 쭉쭉쭉 약속
0: 너 나랑 동선이 겹친다.
1: 날이 선선해지니 기분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0: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파주 갔다 일산 갔다 전주 갔다 그렇구나. 재원이님 입추 매직 처서 매직 다 시원찮았으니 9월 매직을 믿습니다. 아니 오지 말라 해도 가을 와요. 이미 오늘 좀 약간 쌀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을 노래 듣기 딱 좋은 계절이 돌아왔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자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신승훈 어긋난 오해 애주원 사랑 플러스 들으셨어요. 4422님이 대학생 두 아들 개강해서 개강했다. 역까지 태워주고 기분 너무 좋아요. 역 카페에서 진한 커피와 달달한 케이크 들이 켜고 있어요. 혼자만의 자유. 뭐였지? 아, 있는데. 아, 야호.

0: 이런 거연. 이거 뭐 GD도 따라하더만. GD도 잘 못한다고 그렇더만.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이어폰 속 음악이 오늘따라 비도 오고 해서 에코 빵빵하게 들려요. 잘 듣다 갈게요. 비 오면 어떤 음악을 들어도 그냥 빠져드는 매력이 있죠. 여러분들을 빠져들게 하는 방송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해시태그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 이것도 이제 씁시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하려면은 시대에 발맞춰 갑시다.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4777님 고향집 마루에서
1: 우와 부침개 부치고 있어요.
0: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 전 부치는 소리 수영님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니 여기가 천국 같네요. 아, 비 오는 날 부침개인데 이 부침개를 고향집 마루에서 비를 보며 비 오는 소리 듣고 문 열어놓거나 이러면 그냥 아우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맛나게 드세요. 익스 잘 부탁드립니다. 김배경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체리필터 오리날다.

시작해서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아, 비 노래들 참 좋다. 그죠, 여러분?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2156님 에픽하이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근데 물론 이제 이 수도권 쪽은 다 비가 오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저기 부산이나 이쪽은 아주 쾌청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 지금 갑자기 폭우가 내가 말하자마자 폭우 왔어요? 아니 내가 보낸 건 아니야.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우리나라가 또 넓잖아요. 너무 넓잖아요. 지역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는 곳은 그냥 안 오는 곳대로 오는 곳은 오는 곳대로 즐겨주세요. 이구사 하나님 9월 시작인 오늘 대학원 입학해요. 96학번인데 96학번이 30년 만에 26학번으로 와 너무 96 아 맞다 아 나 98학번이지 참 아, 96년생을 생각했어. 아 이제는 하도 그러니까 막 스스로 막 젊다고 나만 생각하고 입으로는 내뱉지 말자 이러다 보니까 96학번 나보다 많으신데 세상에 96학번 26학번으로 대학원 진학했어요. 나이 먹고 무슨 공부냐고 말리는 주변 분들 누가 말려요? 대학원은 내 돈으로 내가 가는데? 남편과 딸의 응원을 듬뿍 받아 30년 묵혔던 공부 시작합니다. 수영님 저 잘할 수 있다고 응원 부탁드려요. 아유 해요 공부는. 하고 싶은 공부가 없는 것이 문제지 공부가 하고 싶다면은 그건 어떤 나이에도 해야죠. 그리고 일부러도 한대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기 세상에 요런 일을 봤을 때에 어디 산속에 아주 깊숙이 전기도 통하지 않는 곳에 수염을 엄청 기른 거의 갓도 쓰셨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라디오 방송이랑 또 옛날 책자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셨는데 엄청난 수준의 회화 수준과 작문 실력. 하지만 누구와도 대화할 사람이 없죠. 거기 뭐 고라니나 곰이나 이런 외국 외래종이어야 그나마 대화가 가능했는데 근데도 그렇게 하셨대요. 그냥 재미있어서. 9397님 역시 열매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빵빵하게 들어야 제맛이네요. 여름 노래 들으며 입원했는데 달력도 한 장 바뀌고 가을 노래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네요. 이제야 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 같고 편안합니다.

입원 오랫동안 하셨네요. 병원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고생 많으셨고 나와서 아, 나 이제 퇴원했다 아싸 이러면서 막 돌아댕기면 큰일 나요. 잘 살피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잘 적응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5607442님 외 많은 분들이 이거 원곡을 신청하셨는데 아, 그 원곡은 박승화 씨 쪽으로 좀 제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리메이크 곡으로 보보 가을비 우산 속 임재범 비처럼 음악처럼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 하우징
10: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 하우징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1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4: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0: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0: 물건 보낼 때
1: 홈픽!
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이즈, 어제와 다른 오늘. 완전 다르죠. 8월 31일과 9월 1일은 완전 다르죠. 6091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 나 이 문자 보고, 아, 난 정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진짜 답 안 하려고 그랬는데 8248님이 친구랑 피자 내기 했어요. 수영 언니는 방송 중 또 중간 광고를 듣는다 아니다. 8248님이 절 잘 모르네. 저 아니다에 한 표 했는데 언니 덕분에 피자로 입이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땐 어, 난 아니야. 근데 들킨 거 아니에요. 광고를 내가 따라 부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목을 양옆으로 까딱까딱 하고 있어서 너무 지금 화가 나고 나는 세뇌되지 않는다. 나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입에서 술술 나오고 강아지 꼬리 흔드는 것 마냥 목을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지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관자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걸그룹 얼마나 흥겨울까. 안 시켜주겠지만요. 샵에 텔미텔미 티아라 롤리폴리 120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카라의 루팡. 그냥 그럴 일도 없고 그 시켜준다는 사람도 없고 없지만 그냥 재미로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걸그룹이다. 제가 어떤 그룹의 멤버면은 잘 어울릴지 한번 자유롭게 의견 주세요. 그 참고로 제가 춤을 배웠다고요. 예. 뭐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이상씩 춤을 배운 여자예요. 청명님, 경남 김해.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네. 그러니까요. 아까 부산도 갑자기 쏟아진다 그러고 더위가 싹 가신 느낌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는 한번 촥 내리고 더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씻겨내려가는 탁 그 역할 하고 또 작물들한테 충분히 물 주고 싹 꺼지고 그래야지 계속 와가지고 막 홍수 일으키고 이러면 진짜 가만 안 둬 그냥.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못 들었다고요? 798 하나님? 못 들은 척 하는 거겠지. 이수영 걸그룹? 상상하기도 싫어. 이런 거. 제가 걸그룹 하면은 어떤 팀이 어울릴까? 노인과 바다 뭐야? 가만 안 둬? 그런 팀조차 없는데? 그리고 옛날 팀 안 돼요. 요즘 유명한 팀. 20년 이후에 탄생한 걸그룹 중에 해줘요. 늘 지금처럼 님, 듣는 건 오래 로그인하는 게 게을러서 오늘 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로그인이 세상 어려워요. 딸이 개강이라 나가고 오랜만에 혼자 크게 라디오 들어요. 비가 오니 촉촉해서 전 좋습니다. 촉촉한 정도로만 내렸으면 좋겠어요. 축축할 정도로 내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이상한 거 올리는 거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싹 다 잡아냅니다. 062 하나님, 언니 오늘 식당법이 너무 맛없다고 투덜댔더니 여기 음악 맛집 있다고 소개해줘서 글 남깁니다. 귀 쫑긋하고 있을게요. 아까 9390님이었나? 내 노래 왜 이렇게 안 틀어주냐고 하셨는데 맞아요? 맞네. 홍자님, 들어드리잖아요.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장범준의 고백 116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윤하의 기다리다 8530님 공유기 하나 원팬님이 이무진 비와 당신 신청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걸그룹을 하면

어떤 팀에 어떤 멤버가 어울릴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팀이 인기가 많아서 그러겠죠. 그리고 이유는 개그 코드가 맞을 거. 나왜 개그 코드로 해? 논뚜렁맨님, 리센느가 어울리죠. 수영이, 야호. 리센드가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걸그룹이니까 그 중에 누구 이렇게 아플 때 한번 써봐요. 가면 쓰고 나갈게요. 2986님이 에스파의 메보, 메인 보컬 몰라서 찾아봤지? 그랬더니 윈터 씨랑 닝닝 씨가 메인 보컬이네요. 아, 나 카리나 하고 싶은데. 불핑 제니님, 아이브 멤버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유진님처럼 노래를 잘 하시니, 아이브의 유진 씨가 계시군요. 아, 김봉화? 아님, 김봉화? 아니면 내가 분명히 2020년 이후에 데뷔한 걸그룹 얘기하라 그랬더니, 브라운 아이드 걸스 시건방춤을 추라고 아브라카다브라로. 1393님, 요즘 팀을 잘 모르는데 뉴진스였으면 잘했을 것 같다고. 다 좋죠. 예. 걸그룹을 몰라서 추천 못 하겠네요. 740. 그니까 옛날 걸그룹은 아는데. 아우, 수영 씨 상상만 해도 웃으면 미안해요. 나 서울시 스튜디오 지금 이거밖에 나 모르는데. 몽이맘님, 5분간 채팅 금지야. 그 밖에도 손녀 시대, 뉴진스 아니고 올드진스. 그리고 뭐예요? 모란봉악단 뭐냐고. 어젯밤에도 울었네. 자, 제가 요즘에 되고 싶은 걸그룹 두 팀을 소개합니다. 리센드, 프리티걸, 에스파, 넥스트 레벨.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DK 디셈버 가만히 눈을 감고 불사조님의 신청곡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3878.

0: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0: 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대인배는 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이고 소인배는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 중간인 중인배는 왜 없을까요? 가만히 있어서 중간만 가는 저 한동주는 극단적인 마니아 음악 말고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 아주 대중적인 음악을 들려드리고 사랑받는 중인배 DJ입니다.

0: 2026년 9월 1일 역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Pops 첫 곡은 When the Rain Begins to Fall, 조맨 잭슨과 피아자도라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아, 서혜원님이 기운이 확 나네 그러셨어요. 아, 기운이 나셔야죠.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FM Pops 2시간 동안 듣고 나면 그냥 기운이 펄펄 나셔야 됩니다. 지와탄의 호원님이 서울 패밀리가 더 낫네요. 아유, 이거 틀어드리면 항상 이런 반응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서울 패밀리가 부른 거를 먼저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먼저 들은 게 항상 오리지널이죠. 그 다음에 들은 거는 아무리 그 전에 발표된 곡이라도 그건 리메이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빅터 마이클 스타크 님도 아니 이건 그 서울 패밀리 노래. 니차도 기아 님이 아 서울 패밀리 히트곡 위일청 씨의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 생각나네요 그러셨어요. 그렇죠. 가창력으로만 따지면 위일청 씨가 훨씬 낫죠. 조맨 잭슨은 이렇게 뭐 가창력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노래를 잘하는 가수일 뿐이죠. 다원이 님이 아 위일청이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웃겨요. 지하철에서 레인보우 듣다가 혼자 빵 터졌습니다. 클레멘트 님도 역시 아 이 노래는 역시 서울 패밀리가 압승. 위일청 아저씨의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들어야 맛인디 그러셨어요. 4시부터 시작하는 가요 속으로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죠. 오늘 첫 곡으로 When the Rain Begins to Fall 조맨 잭슨과 피아자도라가 함께 불렀습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기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가수가 누군지 노래 제목이 뭔지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팬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잘 쓴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트래비 체코의 Let's Twist Again, 엘비스 프레슬리의 Hound Dog, 리틀 리차드의 Tutti Frutti, 그리고 제니 리 루이스의 Breathless, Chuck Berry의 Sweet Little 16. 몇 곡

예요?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곡이 방송이 됐습니다. 예. 락앤롤 괜찮으셨어요? 예. 애플님이 우울했던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2336번으로 이런 장르의 음악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개다리 춤을 추고 있다는 좋죠. 예. 핫종님이 여기 용인인데요 천둥번개에 비 많이 옵니다. 오후에 그친다고 그랬는데 음악이 신나니까 기분이 나아지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1894번으로 어제 아침부터 내린 비가 오늘에서야 멈췄어요. 걱정 많이 했는데 옆 가게 신포 음향 사장님 네 분과 따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어요. 그러셨습니다. 네. 이제 슬슬 따순 커피가 네, 먹고 싶은 그런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약간 올드하게 간 김에 그냥 올드하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앤 마그렛의 What Am I Supposed to Do, 브랜달리의 Losing You, 커니 프란시스의 Somewhere My Love.

2019년 12월 몇 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주위에 자랑하던 제가 연말 모임을 다녀온 뒤에 지독한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출근도 못할 만큼

고생이 심했죠. 하지만 저에게 더 큰 고통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옆집에서 모시고 살던 부모님까지 독감에 걸리신 겁니다. 연세가 아흔이 넘으신 두 분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 병원으로 가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끝내 거절하셨고 상태가 더 위중하셨던 아버지만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입원과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셨죠. 의사가 지금 집으로 가시면 돌아가신다고 조용히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바라고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의사에게 각서를 쓰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고 그날부터 저는 부모님 곁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부모님 방에 들어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머리맡에 티슈가 4등분으로 곱게 접혀서 쌓여 있길래 당신께서 접으셨냐고 여쭈어 봤더니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드셨던 아버지가 감기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하나하나 곱게 접어두신 거였죠.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몸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짜증 한번 내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애정 표현이었고 아버지의 삶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서는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내가 가거든 슬퍼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잔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남은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토록 사랑하셨던 어머니와 다시 만나서 환한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도 아버지한테서 받은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끼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Chet Atkins의 I Still Can't Say Goodbye.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직은 안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최 태킨스는 나이가 연세가 꽤 오래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 끝 부분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슬픔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강천구 등촌로에서 이재섭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쉽지 않죠. 아프신데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가시고기님이 아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이네요. 저도 독감으로 신장 기능을 잃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아픔이 있으셨는지 공감이 너무 됩니다. 그러셨어요. 5356번으로 사연 들으면서 작년에 돌아가신 아빠가 보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재미있게 계시는지 꿈속에서도 안 오시네요. 그러셨어요. 토끼맘님이 모든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 아닐까요? 부부금실이 참 좋으셨네요.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베풀면서 또 살아가게 되죠. 3545번으로 부모님의 사랑 힘들 때 더욱더 그리운 부모님. 때로는 부모님 생각하며 힘을 얻을 때도 많습니다. 5100번으로 역시 며칠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산 사람은 잘 살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우디 앨런님이 한동준 씨 나빠. 돌아가신 아버지를 빗물이 눈물 되게 나를 슬프게 하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런 사연이 올 때마다 사실 참 읽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예, 어쨌든 이재섭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편지 형식으로 뭐 아버지께 어머니께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현재 진행형의 사랑 얘기도 좋고 과거의 추억담도 좋고 뭐 어디 외국 가서 일 벌어졌던 뭐 그런 일들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노래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The Box Tops의 The Letter.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2: 소화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이형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토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알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은 샤키라의 Zoo.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곡입니다. 주 들으시고요. 저는 참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9: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렉

0: 언제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오드리 햇반님이 이 음악은 신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게 뭔가 일 처리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리듬과 비트네요. 그 보통 BPM에 비하면은 굉장히 빠른 템포입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얼마 전에 보니 타일러가 타계했다는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추모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참 그 생김새하고 목소리가 참 다른 그런 스타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가수들 분들 중에 얼굴은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는데 목소리는 아주 옐로우 보이스. 예를 들긴 좀 그렇고 아니 아. 팝송 가수 중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크리스토퍼 크로스 뭐 이런 분들 있죠. 그 다음에 Don't know much 그런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론 네빌. 예. 생김새는 진짜 Seal도 있구나. Seal S-E-A-L 예. 무섭게 생겼죠. 생긴 건 근데 목소리는 또 그냥 나긋나긋하니 멋있어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캐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을 즐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윌 스미스 퓨처링 드루 힐 그리고 쿨 모디의 노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 이어서 안나 켄드릭, 저스틴 팀버레이크 그리고 얼스 윈드 앤 파이어가 함께한 September 그리고 MC 해머의 You Can't Touch Thi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공항 달리기님이 김윤주의 그 여화에서 댓글로 September 과연 오늘 몇 번 나올까 했는데 이따 6시 저녁 스케치에도 나오겠죠? 왜냐고요? 9월이니까요. 그래서 그 9월이라서 September를 트는 거는 좀 식상한 것 같아서 제가 안 보내드리려고 계속해서 어떻게 좀 피해볼까 그랬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세요. 오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저는 하인일 뿐인데 제가 여러분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뉴턴 패밀리의 Smile Again. 징기스칸의 We Love You.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Lucky에 이어서 Backstreet Boys의 Larger Than Life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에델바이스님이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추적 내리는 가을비 좀 차분하게 만드네요. 문산 가는 9710번 버스에서 제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9710번 버스. 예. 어디서 많이 본 버스 보는데. 예. 어딘가 봤겠죠 뭐.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한동준의 FM 팝 끝까지 참 정말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이클 런스트락의 노래입니다. Eternal Lov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가을 쪽으로 갑니다. 9월은 여러모로 좋지만 특히 맛있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도 바람도 과일도 곡식도 맛있어지는 계절이니까요. 여름을 보내느라 고생한 우리에게 가을이 슬쩍 건네는 선물 같기도 합니다. 자, 맛있는 계절 9월을 환영하면서 가요 속으로 가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0: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피부에 빨리 와닿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일어날 때 정말 이불을 덮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내리는 비들이 좀 멈추면 뜨거운 여름은 이제 안녕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름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시간 좋은 시간 마련해 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신계행 씨의 노래 가을 사랑이었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가을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장삼근 씨 노래도 아주 맛있는 가요 속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잠잘 때 배만 덮고 자던 이불을 어제는 푹 덮고 잤어요. 가을이 온 거죠. 1895번. 네, 가을이 올 때 이 표현들 중에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장인원, 김현식, 권인아 씨가 함께 부른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이준호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 전에 들었던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였습니다. 어제까지 덥다 덥다 했는데 오늘은 긴 점퍼를 걸치고 나왔어요. 4679번으로 주신 글입니다. 조금은 덥지 않나 싶은데 뭐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9월 첫날 완전 가을 분위기입니다. 4330번으로 주셨어요. 지금 내리는 비는 이제는 여름비라고 별로 보게 되지 않네요. 그냥 가을비라고. 왠지 달력도 한 장 넘어가고 9월 1일. 야, 오늘 보는 비는 가을비에 가깝지 않나,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뭐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36번째 만남을 기다리고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박정수예요.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0: 최연재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감상하셨습니다. 노래 따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이죠. 승식이 화순이 만나볼 시간인데요. 어느새 9월입니다. 왠지 안부를 전하고 싶은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승식이가요?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씨! 뭐 하고 있어요?
2: 저요? 지금 승식씨한테 뭔가 보내려고 여기 가는 중이에요.
1: 아니, 뭘 보내는데요?
2: 사람들이요. 자꾸 우리 전화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이번에는요. 좀 다른 걸 보내보려고요.
1: 그냥 만나서 주면 되지 뭘 어디 간다는 거예요. 비 오는데 가지마.
0: 자, 그러자 화순이가 웃으면서 노래 두 곡을 또 보내옵니다. 화순이는 어디 가는 걸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 정답 적어서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오늘도 역시 선착순 아닙니다. 여러분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간장게장 세트 4개, 참 쉽다 네이팩 올인원 영양제 10개, 배지밀 고단백 두유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가 두 곡이 나갈 거예요. 들으시고 연상이 되는 곳 이걸 보내주시면 됩니다. 뭘 보내러 화순이는 어디를 가는 걸까요? 노래 제목이 힌트예요.

자,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김민기 씨의 노래 그리고 정윤선 씨의 노래. 야, 그냥 힌트면서 답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오답이 편지라고 오답들을 많이 주십니다. 화순이가 뭘 보내러 어디를 간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가는 게 이제 문제를 드린 건데 편지라고 오답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이곳이죠. 요즘에는 편지도 편지인데 택배 상자를 들고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다시 얘기하지만 편지, 소포 이런 건 물론이고 금융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곳이죠. 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김건모 씨의 노래 제비 준비했는데 흥부가 박씨를 물고 돌아온 제비. 이곳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화순이 승식이 퀴즈의 정답은 우체국이었습니다. 맨날 전화만 한다 그러니까 뭐 편지나 소포를 보내러 우체국으로 가고 있는 화순이었어요. 김민기 씨의 가을 편지 그리고 정윤선 씨의 엽서 힌트곡 두 곡이었습니다. 간장게장 받으실 분 3499번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 생일에는 손편지를 써준답니다. 이게 어디예요? 손편지의 매력이 있죠. 0494번 우체국. 예전에는 빨간 우체통에 엽서나 편지를 써서 방송국의 사연도

보내고 신청곡도 보냈었는데 그때의 감성이 그립습니다. 좀 무언가 좀 튀면은 채택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예쁘게 엽서를 만들었던 그때 그 문화가 있었죠. 그 문화는 똑같이 나타낼 순 없지만 그래도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 그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덕우 씨는요. 지금 방배동 우체국 지나가고 있는데 정답이 보이네요. 우체국이요. 8898번. 편지 쓴 지 정말 오래됐네요. 좋아하는 아이 두 손에 편지 꼭 쥐어주고 부끄러워서 도망쳤던 낭만이 있던 때였는데 이제 받는 편지라곤 군에 있는 아들한테 받는 편지가 다예요. 그래도 아드님이 편지 자주 쓰나 봐요. 그렇죠? 옛날에 형 따라서 새로 나온 기념 우표 사러 우체국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형은 도대체 이걸 왜 사지? 하면서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정답이 우체국 또 편지 얘기도 이렇게 같이 나오곤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배우 김대명의 목소리로 감상하시죠.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나요?

0: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백미연 씨의 하늘만 보면이었어요.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길혜영 씨의 신청곡이에요. 투투 1과 2분의 1.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6: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9: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기

0: 빈스에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이용 씨의 노래죠. 잊혀진 계절이었습니다. 5453번으로요. 와, 9월 첫날에 10월의 노래를 듣다니. 역시, 이 역시의 뜻은 뭘까요? 예. 뭐, 며칠 전에 5월의 노래, 5월의, 소리새의 노래였는데. 갑자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5월의 편지. 5월의 편지도 들었고. 뭐 아무 때나 1년 내내 4월과 5월의 노래도 들려드리고.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들 가요 속으로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인자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유근순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4년생. 고향은 충남 예산. 1988년 수원 매탄동에 있는 삼성전자에 입사한 유근순입니다. 우리는 입사 동기로 같은 부서에서 만나 친해졌습니다. 함께 자취도 했죠. 우리 둘은 외모도 비슷하고 체형도 통통한 편이라 먹는 취향도 같았어요. 월급날이면 둘이서 수원 지동시장에 들러서 군것질거리를 한 보따리 사서 자취방까지 걸어오는 시간들 참 행복하고 뿌듯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순이가 퇴사를 하면서 연락이 끊겼는데요. 혹시라도 가요 속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면 근순이도 저를 반가워하며 연락을 줄 것만 같아요. 꼭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찻집. 조용필 씨 노래는요, 오늘 문현자 씨, 박란 씨, 8189390님도 역시 청해 주신 조용필 씨의 노래였어요. 오늘 그 겨울의 찻집 감상하셨습니다. 1964년생이시고요. 고향은 충남 예산. 88년 수원 매탄동에 있는 삼성전자에 입사하셨던 유근순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우인자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6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그리고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마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김홍선 씨의 이 글. 하루 새에 아아에서 뜨아로 바뀌었어요. 예, 정말 다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뜨아 마시고 왔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듭니다. 왁스가 불러요. 당신과 만난 이날. 우리.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선이 050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 전에 들었던 악뮤의 I love you였고요. 25년 동안 택배업을 하던 사무실을 올해 말까지 비워달라고 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상속받은 자녀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임대를 하겠다고 하네요. 사무실을 찾아보곤 있는데 힘들어요. 김옥경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요, 지금? 잘하셨습니다. 지금 가요 속으로 이렇게 힘들 때 그 모습을 실어서 보내주십시오. 던져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2090번, 휴학 중인 딸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신경전도 나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애교가 많은 애견녀인 저희 딸 덕분에 인생이 살만해요. 이렇게 뭐 티격태격 엄마랑 따님과 이렇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게시판 보면. 그래도 인생이 살만하다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잖아요. 또 그렇죠. 9119번 구리가 서울하고 가까워서 도시 같지만 가까이에 또 과수원이 있어서 시골 같기도 하답니다. 오늘 집 근처 과수원에서 햇배랑 자두 복숭아를 잔뜩 사왔답니다. 푸짐할 것 같은데요. 햇배 자두 복숭아 왠지 변해가는 계절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일들, 음식들입니다. 이권구 씨 그리고 433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이어드립니다. 패티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하여도 너 떠난 그 빈자리 가을은 가고 이 계절 다시 핀

던마루의 노래 길 잃은 친구에게 1937번 유익종 씨의 9월에 떠난 사랑 이 노래는 유명순 씨가 신청하셨고요. 아, 이 노래 신청하려고 했는데 딱 나오네요 라고 9416번으로 주셨습니다. 9월에 떠난 사랑이었습니다. 예. 서혜원 씨가 막 울면서 유유 라이브 끝났나 봐. 아, 멘붕 유유 시간이 뭐 시작하는 시간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끝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그랬죠. 서혜원 씨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멘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랬다가 아니네 할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휴일에 조금 늦잠 잤는데 시계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오늘 더 자도 되네 이런 기분 아니겠어요?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7180번으로요. 고속도로 휴게소 만물 코너에서 저 여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들리는 밤에 떠난 여인 통기타 반주에 이름 모를 가수가 부르는데 너무 좋았어요. 승화 씨가 또 한번 불러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사를 뽑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기타 치면서 들려드리죠.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현대 큐밍! 큐밍!

0: 큐큐큐큐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광석 혼자 남은 밤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김명희 씨가 신청하셨어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양 비산동에서 인덕원 방향 8-1번 버스에서 가요 속으로가 나오네요. 기분 좋은 퇴근길이에요 라고 9316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도 난가? 예, 맞습니다. 8-1번 버스. 자, 말씀대로 멋진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9316님.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배따라기의 노래예요. 창밖에 낙엽은 그대로인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좀 더 써먹은 여름날에 변명이 있어요.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언제든 통하는 변명, 바쁘니까에다가 더우니까도 보태서 안 하고 미루고 그러면서 덕 좀 받죠. 주머니 사정이랑 마음의 여유 없을 때 날씨 탓이 참 좋은 변명이 되잖아요. 더위도 좀 가셨으니까, 선선하니까, 가을 하늘 예뻐질 거니까.

이제 안 하고 미루는 변명으로 될 것이 점점 없어져요. 이건 누구 만나고 가고 해보게끔 하는 9월을 살아가는 좋은 이유가 돼주겠죠?

9월의 첫날 첫 곡이었습니다. Take That Back for Good 들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명은 바쁘니까가 아닐까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로 미뤄버린 것들이 거의 다죠. 그리고 추우니까, 더우니까 이 변명이 그 뒤를 이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었으니까를 가끔 변명 삼기도 하죠. 이 나이에 뭘 그러면서 또 안 하고 미루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변명. 아, 요거는 노경아 작가의 인생 변명인데 디저트 배는 따로 있으니까 배부른데 디저트 또 먹고 싶을 때 쓰는 변명이래요. 저는 나중에 제대로 하는 게 나으니까 이번엔 하지 말자. 이런 변명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시도도 못하고 제대로도 못하게 하는 별로 좋지 않은 변명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자꾸 그런 변명을 하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제대로 문자 한번 보내야지. 사연 한번 나중에 제대로 생일에 기념일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시도하세요. 인생에 미룰 게 얼마나 많은데 뭘 이런 걸 미루세요. 가볍게 오세요.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레인보우로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Green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GreenKR3000.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2: 익수 황진한.
1: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서울

Stumbling In. Chris Normal, 수지 Quattro. Stumbling In 들으셨고요. J.D. Sauder, You Are Only Lonely, CCR,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바람이님이 저 퇴근길에 디저트 카페에서 무화과, 복숭아, 멜론, 산도 세 개 포장해서 집에 가요. 오늘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집에서 혼자 먹을 거예요. 밥도 드시고 디저트도 드세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날은 진짜 따로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요즘 화를 많이 내는데요. 그때 갱년기니까 이런 변명 좀 하는데 이제 그만할까 해요. 빵빵한 호랭이님이 그러셨고요. 공사구령님은 저는 아이들 다 크면 이게 잘 붙잡는 핑계 같아요. 지금 애들이 어리니까 이러면서 안 하고 못하고 미루고 이렇게 되는. 맞아요. 애들 다 커도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공사구룡님께는 커피 한 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또 비가 왔습니다. 여기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이라는 CBS 캠페인을 녹음했어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네팔로 간 할머니 얘기였어요. 할머니는 그 여행 후에 네팔에 염소 보내는 꿈을 키우면서 기초연금을 아껴서 모아두셨대요. 그리고 84세 다시 네팔에 다녀오셨어요. 할머니 나이 지금 90살. 홍수 참사가 난 그곳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네팔로 출국을 하셨대요. 이토록 대단한 할머님, 이토록

대단한 마음. 짧은 1분 30초 캠페인이었지만 저 녹음하면서 내내 감동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이 캠페인이 이제 들리게 되면 귀담아서 들어주세요. 이 대단한 마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 그런 생각하게 됐거든요. 내 주머니 사정과 내 나이와 이 모든 게 다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 할머니는 이 모든 걸 뭔가를 사랑하고 실천하기에 딱 좋은 이유로 삼았던 걸까. 할머니 진짜 멋지죠. 이 할머니 덕에 모든 변명이 다 슬그머니 뒤로 숨었어요. 캐치님들은 오늘 어떤 대단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390 그리고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0337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크리스타 게일, Don't It Make My Brown Eyes Blue 듣고요.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 이어드릴게요.

데비 깁슨, Lost in Your Eyes, 2949님과 함께 들었고요. 쿡다북스, Your Eyes, 0270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에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3681님, 돈가스집 사장입니다. 오후에 단골 학생이 그릇 반납하면서 영수증으로 고이 접은 종이약을 주더라고요. 제 마음이에요 하면서 매출이 저조해 우울했는데 활짝 웃었답니다. 그런 친구 덕에 힘들어도 식당 안 접고 계속합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송대규님, 오늘 6시에 일어났어요. 서울에서 출발, 2시간 40분 걸려 대전, 성심을 다하는 빵집에 도착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드리려고 시루 케이크 샀어요. 홍성까지 다시 1시간 운전했어요. 점심은 또 40분 운전해 가서 대하 먹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하나도 안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소나기가 막 퍼부어요. 운동 가려고 우산을 쓰고 나왔는데 소나기 내리는 저녁에 네온 불빛과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냥 이렇게 우산 쓰고 음악 듣다가 다른 데 들어가고 싶네요. 이 분위기 정말 너무 좋아요. 영화의 주인공 같아요. 주인공은 본인, 루이 51세, 왕이신가요? 노래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마말레이드, Reflections of My Life, Family of the Year, Hero, 소연 아빠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셨어요. 오늘의 대단자 송대규님은 아이디가 흑기사시네요. 일상이 흑기사인 것 같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뭐든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이세요. 대단자 송대규님께 커피 한잔 드리고, 그리고 영수증 종이학 접어준 학생 진짜 너무 예쁘네요. 7761님도 그러셨는데 그 사진도 왔거든요. 이 친구가 접어준 그 영수증 종이학 사진이 왔는데 진짜 종이학을 잘 접었어요. 요즘 아이들도 종이학을 접을 줄 아나요? 그리고 제 마음이에요. 이런 곰살스러운 표현도 하나요? 저 두 번 놀랐습니다. 집에선 잘 안 하잖아요. 돈가스집 사장님한테는 하는 거예요. 이 돈가스집 사장님이 대단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분께 커피 한잔 나눌게요. CBS 음악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십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기

0: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투표하셨어요? 오늘은 이쪽 투표하셨어요? 레인보우에 오셔서 투표하시고요. 아, 오늘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오늘 저녁에 이 영화 한 편 보고 자야겠다 하면 어떤 영화 보시겠어요? 투표해주세요. 다나 위너 문라인 섀도우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

0: 여기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태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태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캣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꽈리드 셉덩브르였습니다. 나나무스쿠리의 노래였는데요. 김지은님께서 신청하셨어요. 9월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9월의 심장. 심장 이런 뜻이네요. 아니 Try to Remember 아닌가요? 맞아요. 멜로디는 Try to Remember 멜로디인데 가사가 불어로 이렇게 좀 바뀌어서 부른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9월의 첫날인데 September 나오나요? Earth, Wind & Fire September 나오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9월의 첫날이라 듣고 싶어 하시는 건가 보다 했더니 오늘 9월의 첫날이라고 아침에 7시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2시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어요. 이거 세 번 틀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나오나요 하신 분들이 다 듣고 오셨어요. 아침에도 듣고 점심에도 듣고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좀 새롭게 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9월을 어떻게 9월의 첫날인데 뭘 들어볼까 하다가 꾀르드 셉덩브르 이 노래 들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시죠? 예. 셉템버는 뭐 9월의 오늘이 아니어도 언제든 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예, 세네 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부에 오늘은 이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 이쪽 아니면 저쪽.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 해주시고요. 레인보우에 들어오시면 파란 창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아니라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 광고 후에 예, 설명 들으시고 아 나는 이쪽이라고 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후에 뵙겠습니다.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2: 1544-7575.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오늘은 이쪽 대국민 이쪽 저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왠지 영화 한 편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하루치의 스트레스가 싹 가시고 감정의 찌꺼기가 싹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르로 한 편 볼까요? 나 오늘 이 영화 한 편 보고 자야겠다. 오늘은 이쪽이 이 저녁에 끌리는 영화 취향 대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미디냐 액션이냐. 당연히 코미디죠. 미끄러지고 자빠지는 슬랩스틱 하나에 엉뚱한 대사 한마디에 배우 표정 하나에 빵빵 터지고 싶다. 옆 사람 웃으면 따라 웃고 웃기려고 폭만 잡아도 먼저 웃고 싶다. 테드창? 이름이 창식인데 왜 테드창이야? 너 영어 이름 지을 줄 모르지? 이런 대사에 크크거리고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누룩빛깔 발라드 황제 오정세 연기에 배꼽 잡고 싶다. 오늘 나는 화도 채웠고 답답함도 그득인데 웃음은 못 채웠다. 내 비석에도 쓰고 싶은 한마디 웃다 여기 잠들다. 오늘 밤도 웃다 잠들고 싶다. 나는 코미디. 코미디 좋지. 웃고 잠들고 싶은 날도 있지. 그러나 나는 오늘 몸 좀 풀고 자야겠다. 어퍼컷, 훅, 드롭킥에 들어서 매다 꽂기, 초크슬램. 하다못해 꼬집기라도 하는 액션이 너무 고프다. 이 땅에 내 일터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로를 질주하고 추격전 펼치고 싶다. 악의 물이 홍군형 내는 마동석표 참교육 액션 보면서 누구나 계획은 있다 한 대 맞기 전에는 이라는 명언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꿈나라로 가고 싶다. 나는 액션 영화다. 오늘 이 영화 한 편이면 참 잘 오겠다 싶은 영화 장르를 선택해 주세요. 코미디냐 액션이냐, 액션이냐 코미디냐. 나는 호러 영화 보면서 늦더위 날리고 전기세 좀 아끼련다. 나는 오늘 너무 가벼웠다. 묵직한 메시지 던지는 영화 한 편 보련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쪽도 좋아요. 다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자, 레인보우로 오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쪽 외쳐주시고요. 추첨해서 커피 한 잔 전해드립니다. 대국민 여론조사, 캐치님들은 어떤 선택 많이 하셨을까? 노래 듣고 결과도 꼭 확인하러 오세요.

세 달을 여는 첫날에는 한껏 웃을 수 있는 코미디가 최고죠. 개인적으로는 잔잔한 로맨틱 코미디 좋아합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틀어주세요 하신 9360님. 해리 코닉 주니어의 It Had To Be You 들으셨고요. 그리고 블루 스웨이드 Hook To On A Feeling 이 노래는 Guardians of Galaxy에 나왔던 노래죠.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이 노래는 주토피아에 나왔던 노래죠. 0242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어떤 게 좋으세요? 코미디가 최고죠. 축축함을 날려버리잖아요. 2460님. 저 9월 1일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물나게 웃긴 코미디 보면서 스트레스 날리고 싶어요. 3252님.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웃음 포인트 계속 나와서 기분 좋게 웃다가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딱 좋잖아요. 자기 전에 무거운 내용 없이 가볍게 유쾌하게 3760님도 코미디라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님은 요즘 날도 한몫해서 정말 스트레스 극에 달했는데 지금 버스 탔거든요. 저 음악으로 위로받으며 잘 도착해서 코미디 영화 틀어놓고 보다 잘지도 몰라요. 추천합니다. 괜찮죠? 아니면 이 모든 스트레스를 탁 잊어버리기에는 당연히 몰입감이 있는 액션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시원하고 통쾌하고 액션이지 빠른 흐름 몰입감 이 모든 것들을 잊기 위해선 액션이 최고다 하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코미디 53.6% 액션 46.4% 오, 저는 생각보다 차이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코미디가 정말 완전 압도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네요.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해서도 커피 한 잔도 나누겠습니다. 7시 22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7827님 엔키님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Whitney Houston Greatest Love of All 듣고요. 조지 벤슨의 목소리로 Nothing's gonna change my

아르바이트 마치고 부천 집으로 돌아간 길에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어요. 제가 올해 봄에 부천에 0.1평 서점을 하나 차렸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최종 꿈이 서점 주인인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너라면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거든요. 0.1평 서점은 서점의 크기가 0.1평인가요? 진짜로? 아니면 서점의 이름이 0.1평 서점일까요? 막 검색해보려다가 노래가 끝나서 그냥 여쭈어봐요. 축하드립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오래된 꿈을 이루셨네요. 셀렌디언의 My Heart Will Go On 청해주신 노래 들었고요. 베스 넬슨 채프만의 Say Goodnight 이 노래는 2380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밖이 너무 선선하고요. 약간 가을바람처럼 서늘한 느낌이에요. 너무 바람이 좋아서 저 이런 날씨에 딱 여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Midnight in Paris 이 영화 훅 땡깁니다.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가지고 밤에 이 영화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5258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어울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요요님께서요. 2년 정도 다닌 극한 회사를 어제 그만두고 오늘 아침 한가롭게 시작했어요. 아무 계획 없이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싶었는데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능력치의 150%를 사용했던 세포 하나하나가 아파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셈이에요. 지금까지 단 일주일을 편히 쉬지 못했는데 저 마음 편히 쉬어도 되겠죠? 조금 지루할 때쯤 혼자 섬 여행 다녀오려고요 하셨어요. 섬 여행 다녀오기 전에 영화 보면서 파리 여행도 다녀오세요. 미드나잇 인 파리. 5258님께서 오늘의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데 5255님께서

아주 아주 편한 자세로 그냥 막 누워서 눈으로만 몸은 가만히 쉬면서 눈으로만 여행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3761님은 오늘 이 영화 한 편 저는 딱 추천합니다. 코미디 좋아하신다면 미스터 빈의 홀리데이 이거 추천해요. 이거 웃겨서 편하게 볼 수 있고요. 대사 많이 안 들어도 돼요. 내용이 가볍고 유쾌하거든요. 잠자기 전에 부담 없이 이거 보세요. 라고 귀담아 듣습니다. 또 저는 노래 두 곡을 들을 건데요. 0702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랜던 피그의 Falling in Love at a Coffee Shop 준비했고요.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이어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
1: 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4: 스윙 41 주스윗의 스스와 오늘 밤 나 홀로. 아, 이 영화음악이죠. 네,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0: 접계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1: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빨날처럼요. 종이에도 날이 있어서 손끝을 베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빗줄기도 위협이 되고 막 흉기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쪼록 9월에는 이 공격형 비보다 관상류, 그러니까 보고 즐기고 감상할 수 있을 만큼만 내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휴, 뭐 살다 보면 어디 종이날에만 베이겠어요. 말투에도 베이고 눈빛에도 베이고. 하지만 그 베인 상처에 소독약 뿌리듯 오늘은 진한 음악을 배경 삼아 행복한 9월 시작하겠습니다.

0: 적당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 바위나리님 말대로 적당하기 힘든 게 정말 힘든 일 같아요. 맞아요. 적당하기 쉬는 것도 힘든 거고 적당하기 힘든 건 말도 못하기 힘든 거고 적당히 비도 좀 적당히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5216번으로는 9월 첫날부터 일하다가 손에서 피 봤어요. 많이 쓰라려요. 아이고. 예, 9월에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죠. 화이팅 해주세요. 그랬는데 화이팅! 예, 이렇게 우리 서로 외치면서 시작을 하죠. 드라마 종합병원을 통해서 알려진 곡이죠. 원래 미국 가스펠 가수 샌디 패티의 비아돌로로사. 이게 고난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곡을 번안한 곡. 정말 이 장중한 분위기가 압권이 아닌가. 네, 김태영의 음성으로 혼자만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아, 뭐 뉴스를 보면 겁이 나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무슨 사건이 있을까. 아무튼 국내 소식에 해외 소식까지 온통 비로 인한 피해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영부영 땀 닦고 걱정하다 보니 빗물 훔치다 보니 9월이 시작됐네요. 이제 달이 달라졌듯이 우리도 좀 달라져야겠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혹시 가슴을 핥히듯 나 이 노래에 마음 배었다 하는 그런 음악이 있다면은 우리 9월의 첫날 그런 음악 들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은 뭐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게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5: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보슬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어둑어둑한 이 시간에 마음의 평온함이 밀려오네요. 그쵸? 음악 한 곡이 주는 그 영향이랄까? 그런 게 대단해요. 우리한테는 이승철 씨 또 조성모 씨가 불러서 많이 귀에 익은 곡인데 원곡이죠.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들으셨습니다. 그냥 싱숭생숭 할 때 이렇게 청아한 피아노 소리로 위로를 받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꿈이 있는 자유는 지금은 두 분 다 목사님이 되셨대요. 와, 정종원 씨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한웅재님 가스펠 가수이기도 한데 아 참 작사 작곡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입니다. 또 우리 정희님 청해주신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종일 내리던 비가 그치니까 선선한 바람이 잠깐 나와. 나와. 그리고 절 꼬시네요. 꼬심을 당하셨어요. 태두님. 긴팔 옷. 긴 바지가 어색하지 않은 날인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그렇죠? 9월이 딱 되면서 그런 느낌이 들죠. 손잡고 걸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손 꼭 잡고 걷기로 해요. 자, 음악 한국의 가슴을 베인 노래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면서 전형의 노래 이어듣죠. 서울야곡.

컨덕터, 지휘자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이 노래를. 그리고 빵 하면 인사를 촥 90도로 숙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희님 4564번으로 청해 주신 신해철 하숙생, 또 0513번으로 우순실 잃어버린 우산, 또 주빈님 6312번으로 순세의 언젠가는 청해 주셨고, 전영 서울야곡 네 곡의 음악을 이어 들으셨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리나님은 매일 땀으로 목욕하며 어린이집 아이들 간식과 식사 준비를 했지요. 아이고 애쓰셨네요. 이 나라의 새싹들 기둥들을 위해서 지속한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문턱에 온 것 같아요. 자, 9월이 딱 되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박PD님은 9월이 됐어요? 벌써 9월이에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태룡님은 남해의 보물섬 금당도로 섬 여행을 다녀오셨군요. 일은 잘 보고 오셨어요? 네, 일정 내내, 모든 일정 내내 감탄과 120%의 리액션을 표현해 준 사랑하는 동반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저녁입니다. 리액션 정말 중요하죠. 한참 얘기하고 막 뭔가 일을 하는데 좋아요, 멋져요, 그런 리액션 힘을 더 나게 만들죠. 그렇죠? 고래도 춤을 춘다니 얼마나 이 리액션과 칭찬이 중요합니까. 저도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또 6553번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어떤 느낌일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셨다고요? 저런, 우리 이분을 위해서 사랑은 무엇이다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그런 경험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군가 만약 사랑이 뭔가요? Love is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는, 사랑은 집이다. 네, 평화로운 거 있잖아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도 있듯이. 예, 사랑은 집이다. 우리 한마디씩 한번 해보실래요? 멋진 사랑을 표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찬바람이 불곤 하면 피부 관리를 많이 하셔야죠. 화장품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헌입니다. 가을비 우산 속.

서한님, 상근님 청해주신 햇빛촌 고병희의 음성으로 유리창엔 비 청해주셔서 들었고요. 또 박서훈님, 김종미님이 박정현의 달아요, 최현 가을비 우산 속은 배동환님, 이철님 6734번으로 청해주셨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성희님이 사랑은 그리움이다. 곁에 있어도 그립고 멀리 있어도 그립고 보고 있어도 그리운 것이 사랑이다. 아, 이거 안 하고 싶다니까요. 진짜 이제 힘들어요. 진짜 그냥 평화로운 사랑하고 싶다고요. 또 봉희님은 사랑은 불안합니다. 떠날까 봐서 항상 불안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괴로운 거라니까요. 또 사과조아님은 사랑은 불꽃. 활활 타오르다 결국엔 재만 남는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방끝님이 사랑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소리 없는 전쟁이다. 우와. 섬지기님은 사랑은 내 평생 친구다. 이거 좋다고, 이렇게 편안한 거. 너무 제가 편안함만 받치나요? 자,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주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끝곡은 화정님 1084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에요.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이 노래합니다. 숭어 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6: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9: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0: 그때도 지금

0: 제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김목경 빗속의 여인 김현주 행복한 동의 2부 첫 곡으로 인호님 0071 양경화님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끊이질

0: 물풍선이다. 가슴 가득 차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이 터져보라. 허무하고 죽을 것 같지 않던가.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가슴에서 마르면 잊혀지는 것이 사랑이다. 와, 다 철학자세요 모두들. 그리고 투명인간님은 지금 달리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사랑은 마라톤입니다. 처음에는 쉽게 뛸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달릴수록 고통이 더해지잖아요. 사랑도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뒤따르고 위기가 오고 그러다 그 시기가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다 결국 결승점에 다다르는 거죠. 사랑은 마라톤입니다. 오, 정말 대단 줄 아십니다. 자,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근데 지금 라디오를 탁 켜셨어요. 응? 뭐? 사랑이 뭐라고? 나도 할 말 있어 하는 분 주저하지 마시고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샵 9390 문자로 참여하실 땐 그렇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7: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6: 한국침례신학대학교.
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0: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Good Music Station. CBS FM.

영원히 사랑한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수연 네, 첫사랑 9498번으로 또 9040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예, 7477번으로 방송 딱 켰는데 뭐 들어오자마자 웬 사랑 타령이지? 아 오늘이요. 제가 어떤 분이 살면서 가슴 찢어지는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 어떤 느낌이에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경험자인 우리들이 이제 각자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그랬더니 0303번으로 아까 이 수연의 첫사랑에서는 영원히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분명히 있다. 이게 저의 사랑에 대한 철학입니다 하셨는데 아 이거 어렵다.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워요? 근데 논두렁맨님이 멋진 글을 주셨어요. 사랑은 가장 좋은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는 뭐 그냥 딱 교과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9333번으로는 사랑은 미지수다. 시작은 했지만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헤어지는 아픔으로 남을지 누가 알랴.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네, 다 맞는 얘기입니다.

0644번으로 사랑은 나도 하고 싶다 막 그러셨어요. 아니 사랑을 못 해보셨다고요? 하셔야죠. 사랑은 하셔야 하옵니다. 그런데 애니팡님이 아유 그나저나 그 사랑 한번 못 해본 그 양반 어쩌나 세상에나 어쩌 어찌할 거나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랑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성전 우주 오늘 사랑 얘기니까 예뻐지시라고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세요 하고 저희 문숙 작가님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우주 보내주세요. 영화 라디오스타 중에서 변은철님 3474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박중훈 비와 당신.

이 노래 한 곡으로 오늘 행복한 동행 주제가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사랑이 그야말로 끝판왕. 김현식 사랑했어요. 1381 휴대전화로 또 7819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황혼의 문턱 왁스의 노래 3608번으로도 청해 주셨고 김연숙의 우린 좋아해라는 노래 어? 투명인간님이 아까 이거 찬송곡으로 많이 듣던 음악 같은데 오, 처음 듣는 곡인데 뚱이님 미수님은 이거 복음성 멜로디야 맞습니다. 예, 왜 그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그런 복음성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현숙님이 우린 좋아해 내 친구들 글을 보고 매력이 없다지만 나는 좋아 우린 좋아해 막 그러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 아닐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가 좋으면 그게 사랑인 거지. 맞습니다. 또 박중훈 비와 당신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 들었습니다. 9509번으로 한 번만이라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세상에 태어나 나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그런 사랑 한 번쯤은 받아봐야 인생 잘 살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쉬워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우리님은 결혼하셨고 지금 제법 오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건 뭘까요? 또 정진관님이 사랑? 에휴 돈으로라도 사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죠. 전 아이고 이 생애는 끝났어요. 내 삶에 사랑이란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직도 기회는 있는 겁니다. 자, 두 분께 화장품 세트 선물로 보내면서 지난 사랑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7405번으로 정해주신 곡 나훈아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

샬라 두 번째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은사님 또 많은 분들이 와, 이 노래 들으면요 막 귀여운 여인이 상상돼요 하면서 화정님도 그런 글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꿈속의 나오미가 아니고 나오미의 꿈이죠. 꼭 왜 꿈속의 나오미라는 생각이 들죠? 오. 박희정님 청해 주신 곡 정훈이의 나오미의 꿈 또 나오나 사랑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순점님이 사랑 이야기에 힘든 하루가 녹았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였군요. 일에 쫓기고 시간을 다투고 모아놓은 돈도 다 풀리고 이게 모두 사랑의 힘일까요? 그래서 사랑은 버팀목이라고 하는 걸까요?

0: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건 우리 가족이었네요. 사람이 아니고서는 철인같이 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쵸. 그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순점님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 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끝곡은요, 수현님 4413번으로 정해주신 저구 하루만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0: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비에 젖은 날들이 많아서일까요?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기 전에 정말 눈부시게 푸르른 날들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9월이래요. 어쩐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들이 가득하고 그 푸른 하늘 사이로 고추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 우고기 실하게 여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것만 같은 계절. 9월이란 이름이 주는 기대만으로도 흐린 하늘을 조금은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렸던 자리마다 우리가 기다리던 가을이 천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9월 1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윤종신의 9월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소나기가 내린 곳이 많았지만 그래도 달력에 적힌 9월이라는 두 글자가 유난히 맑아 보인 그런 날이었어요. 요즘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많아서인지 푸르른 날에 대한 그리움도 유독 커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정된 비의 시간들이 지나면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푸르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보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9: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8: 자연한 알.
10: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근준님 그리고 해피근님 신청곡이었어요.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윤상의 이별의 그늘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8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고3 아들 픽업하러 학원 근처에서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도 참 좋네요. 8053님 만나셨을까요? 비는 이제 그쳤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요, 다들. 그리고 6276번으로는 9월을 맞아 이행시 지어봤습니다. 9. 구석에 처박아뒀던 가디건을 꺼내는 타이밍. 월. 월요병도 이번 달만큼은 선선하게 봐줄게. 약간 어색할 뻔했으나. 네.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똑같은 월요일이라도 습하고 더울 때 더 짜증이 많이 나고 힘들기 마련이죠. 9월은 수월하게 그리고 선선하게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192번으로는 꿈음이란 아주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저를 입문시켜준 윤은경 언니가 명예퇴직을 합니다. 35년 정말 수고했고 이제는 마음껏 쉬어도 좋다고요. 새로운 9월을 잘 맞이하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하셨네요. 듣고 계신가요, 은경님? 사연 주신 분 성함은 적지 않으셨는데 아마 들으면 아시겠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막 또 응원 드릴게요. 그리고 이 노래는

이 시간에라는 저희 버스기사들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방송입니다. 늦게까지 운행 중인 전국의 버스기사님, 인천 재물포 기사님들 파이팅 한 번만 외쳐주십시오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아요. 257번으로 글 주셨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 김현철의 거짓말도 보여요. 노래는 964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구름이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은 울 수 있을 때까지 우는 것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더는 울 수 없을 만큼 울고 나면 지금까지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져서 슬픔을 제 마음의 하늘에서 떠나보낼 수가 있다고. 사람도 구름처럼

처럼 눈물을 잔뜩 머금었을 때 실컷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어른이 된 다음부턴 마음에 먹구름이 낄 때부터 비를 내려도 될 장소와 시간을 먼저 살피게 된다. 때로는 혼자 있는 차 안에서, 때로는 방문을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꾸역꾸역 밀려오는 슬픔을 누르고 꺼이꺼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맑은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선다. 어른이라는 구름은 좀처럼 쉽게 울 수가 없다. 울면 약해 보일까봐, 괜한 걱정을 끼칠까봐 제 안에 고인 피를 자꾸만 안으로 삼킨다. 그러는 사이 나만이 아는 그 하늘이 더 낮고 무거워진다는 걸 알면서도 밤의 끝자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여 슬플 땐 구름처럼 조금 울어보자. 금세 괜찮은 얼굴로 돌아오지 말아보자. 그럼 적어도 오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조금은 가벼워질 테니 말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이하이였습니다. 한숨.

조이가 부른 여우야 그리고 아이유의 레인드랍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에

아버지께서 면접을 보시고 최종 합격을 하셔서 8월 31일부터 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버스기사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64년생이시지만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한 아버지를 축하해 주세요. 황진수님 보내주셨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결과도 물론 멋지시지만 처음에 하기로 결심하시고 노력해 오신 그 과정, 시간들을 또 옆에서 가족들이 다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멋지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소개팅에 성공해서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고 싶어요. 아니,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는 집신보다 못한가 봐요. 뭐 누가 소개해 준다는 사람은 없지만 열심히 여기저기 소문도 내고 소개해 달라고 떼도 써볼게요. 반백살 오기 전에 솔로 탈출 아자아자 파이팅. 셀빈 무치님 보내주셨어요. 네, 인연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마음을 열어두고 계세요. 좋은 누군가와 따뜻한 겨울, 연말이 오기 전에, 네. 예쁘게 연애하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3, 4, 1, 2번으로는 여름의 기세가 아직 남아있지만 벌써 햅쌀이 나왔네요. 그 향기와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름은 여름대로 열일했고, 땅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느라 숨가빴겠죠. 농부님들은 한숨과 땀방울로 10마디 말을 대신한 결과겠죠. 제가 할수 있는 건 감사히 맛있게 먹는 게 아닐까요? 감사할 일이 많은 9월 기대가 됩니다. 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모든 것을 감사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그것만큼 또 행복한 하루하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삶,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바라보고 잘 오셨어요. 이 노래는 세훈님, 그리고 7853번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정엽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별의 여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질러! 고려 기파차!
4: 반총물! 굿즈 아!
3: 반총물을 고려하라! 고려!
4: 히브리코!
3: 굿즈! 고려!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5: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 시투어 테마 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 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0: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터보의 어느 재즈바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석강님이 청해 주셨네요. 왜 이렇게 좋은가요? 5년 만에 듣게 됐습니다. 그대로 있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스카이님. 오랜만에 오셔서 반가운 그 마음을 느끼시려고 그동안 안 오신 건 아니죠? 자주 뵈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요. 다시 와주셔서

0: 쉴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복 기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천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9: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8: 익수 황진한
1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5: Good Music Station CBS FM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를 딱딱 알아서 들려주시는지 감동입니다. 하루 끝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고 있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과꽃 향기님. 아유, 다행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취향이 맞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뱅크의 가을의 전설,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그리고 조성모의 투 헤븐까지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구마와 시커먼 캠벨 포도를 먹고 있어요. 밤에 먹는 음식은 왜 이리 맛이 있을까요? 저녁에 김치볶음밥을 잔뜩 먹었는데도 뭔가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역시 집안의 평화와 행복은 맛있는 음식에 있네요. 네, 그리고 음악도 곁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2님, 아. 포도 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머루포도도 나오지 않나요? 네, 제가 머루포도 진짜 좋아하는데 갑자기 군침이 도네요. 8585번으로는 방금 일을 마무리하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11시를 향해가는 어둑어둑한 주변 환경이 쌀쌀하긴 하지만 아직은 꿈꿈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란 사실에 감사하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솔직히 오늘 일이 많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요. 레인보우를 켜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꿈꿈의 좋은 음악들과 같이 할게요. 네, 오늘 하루 애쓰셨어요.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 마음이 더 평온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바라기 님도 청해 주셨어요. 성시경의 두 사람.

바위나리님이 청해주셨던 권진아의 론리 나잇,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10cm 그라데이션, 2604번으로 정해주신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다가 오늘은 따뜻한 믹스커피 한잔 하며 꿈음을 듣습니다. 9월이 찾아오긴 했나 봐요. 가을 분위기 물씬한 선곡도 좋습니다. 137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어제에서 오늘 한 걸음 건너오면서 뭐가 크게 변화하진 않았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9월이란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한 장을 넘긴 것만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죠. 거기서부터 또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87번으로는 지금 딸이랑 각자 소파 끝에서 책 한 권씩 읽으며 노래 듣고 있는데 급 이 노래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고1 시험 준비 지금 해야 하지만 오늘은 둘이 이렇게 놀기로 했어요. 꾹꾹꾹 부탁드려요. 조재재의 노래 청해 주셨나요? 모르시나요?

0: 1182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오반 자카파 널 사랑하지 않아.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조재즈였습니다. 모르시나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보를 새 싱크보.

0: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서울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8887번으로 정해주셨던 스위트피의 키스키스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 사랑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의 주인공 멜빈은 결벽증과 편집증에 시달리는 독설가였어요. 하지만 웨이트리스 캐롤을 만나면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

호가 달라지죠. 마음을 열고 변화를 시도하고 급기야 영화사의 길이 남을 플러팅 장인으로 거듭납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이고 싶게 만들어요.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삶을 바라보는 지경을 넓혀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일종의 진화 아닐까요? 오늘도 영화로 사랑을 배우며 진화하고 있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중에서 메인 테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네. 저는 최강희의 영화음악 하면서 한 번 더 봤는데 참 좋았어요. 아, 정말 좋더라고요. 네, 잭 니콜슨 나오는 사랑 영화들이 의외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연기를 다 잘하시지만 참, 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죠. 안 하던 말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인 걸 믿게 하고 싶어서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정말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예, 네. 뭔가 나의 많은 걸 잃어도 그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선택하고 싶어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것을 숨길 수 없게 계산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들키잖아요, 또. 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랑을 숨길 수 없는 게 안 보고 싶어도 이 눈이 저절로 봐지는 거구나. 그게 참 신기하다. 이게 반사적인 건가?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세요? 참 궁금한데. 네. 저는 뭐 할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네. 연애할 때 내가 어떻게 변하냐? 네. 주변 많은 분들이 영사배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 약간 각성 상태인 것 같아요. 아멜리아처럼.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혹은 사랑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언제나 환영입니다. 또 그런 거 있네요. 이게 비 오는 날 우리 어렸을 때 요즘 안 그러나? 선생님, 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수업 제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의 사랑 얘기 듣고 싶은데요. 사랑에 빠질

변화되는 모습 좀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번호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는 무료예요. 최영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0: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1: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0: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서 아비아모 빈토. 영화의 마지막에 아들 조슈아가 엄마에게 달려가면서 안기면서 하는 말이 있죠. 아비아모 빈토. 우리가 이겼어요.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다들 뭉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맞죠?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시드니 폴락 감독과 존 베리 음악 감독이 함께한 명작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중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었습니다.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영상답게 영상미가 참 좋았죠. 특히 경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 홍학대가 무리여서 춤추는 장면, 무리지어서 춤추는 장면. 네. 그리고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릴 스트립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도 참 다시 봐야 할 이유가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 사랑 얘기 물어봤더니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도 DJ 닮아서 사랑꾼이신지 사랑 얘기 많이 좋아하시네요. 그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분다 피로님 이상한 얘기. 강디는 어쩌요. 내년이면 나이는 생략 몇 살인데 아직도 시집 못 갈 줄이야. 주여. 우리 강디를 심히 도우셔서.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피로님. 진짜로. 네. 무슨 소리예요. 진짜.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가 뭐예요.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요. 네네. 짱바님 그 와중에 우리 강디는 썸타는 간질거림이 좋으신가요? 마음이 편해지는 안정감이 좋으신가요? 저는 둘 다 좋아요. 네. 간질거리는 거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웃음 나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좋아할 때 웃음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좋다고 느껴지는 순간 썸은 없어요 저에게. 그게 저의 단점인가요? 카르피디엠16님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면 연애가 끝난 느낌일까요?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결혼이고 연애 아닐까요? 나 너무 티 같은 얘기만 하나? 너 답정놈인가?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결혼해서도 연애의 느낌도 가지고 싶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현실상 쉬울 것 같기는 않아요. 내 친구랑도 각자 살다가 같이만 살아도 다르고 그냥 평소 때 친하다가도 여행만 가도 다른데 다를 것 같긴 해요. 이제 삶이 같이 되고 중요한 것을 같이 나누는 사이가 되다 보면 대신 거기서 나눠지는 하나됨? 즐거움도 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가족이란 것은 모름지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가 되는 게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냥 마치 한 몸, 한 피인 듯한 고통과 기쁨이 찢어지는 마음도 기쁨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 느낌은 돈 주고도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가족하고 가끔 그걸 느껴요. 피를 나누지 않았으면 이 먼 거리에서 이 찢어지는 가슴이 어떻게 똑같을까? 저희는 언니가 가슴이 아픈데 제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가족이 느끼는 느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바비님, 최고의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낭비하는 시간이라면서요. 금쪽같은 시간을 함께 펑펑 써도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 바비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제가 예전에 가족 사진 촬영권 드려서 사진 찍었죠? 그때 신랑분 얼굴 저 봤는데 네. 아직 행복하게 너무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손바비님은 어때요? 결혼해서 연애하는 기분을 안 놓치고 살고 계시다면 비결 좀 나눠주시겠어요?

0: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210님이 가을이 오니까 괜히 울적하고 스산한 기분이 드네요. 수면 부족으로 피곤한 아침이에요. 이 우울의 끝이 오길 기도하며 국가꽃 향기 중에서 성시경의 희재 듣고 싶어요. 네, 한바탕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국가꽃 향기 중에서 성시경의 희재 듣고 오겠습니다.
1: 처음 본 건 지하철에서였어요. 오늘처럼 바들바들 떨면서도 할 말 다 하고 저 선배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자판기 앞에서 동전 줄 때 바람이 불었고 선배 머리칼이 날리면서 국화꽃 향기를 맡았어요. 이런 향기도 나는구나. 그땐 저도 열병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쭈의 법칙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가을 타는 이 기분. 조윤지님 오늘 노래들이 음악들이 9월스럽네요. 너무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641님 아 국화꽃 향기 별이 된 장진영님 아직도 안타까움이 커 눈물부터 나오는 저도 음악 나오는 동안 피디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한참 했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국화꽃 향기 성시경 희재 박혜일님 목소리도 모습도 참 좋았죠. 카르페디엠 16님은 희재도 슬프지만 장진영 배우님이랑 김승우 배우님 나오신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너무 슬퍼요 그 영화도 하셨어요. 네, 그 영화도 기억이 많이 나네요. 명연기였어요. 희재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클래식 중에서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이었습니다. 네. 가을 안 타고 싶어요. 밝은 음악 필요해 초록색 웃음님. 네네. 아, 오늘따라 여러분이 아주 그 기름종이처럼 리트머스처럼 흡수를 쪽쪽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딱 감성에 젖어들어서. 네, 밝은 음악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춘용님 안녕하세요 강디 여기에 슬쩍 출첵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남겨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글 남겨주세요. 제발. 네. 우디앨런님 최강의 기쁨 주는 강디 목소리에 재밌게 진행하시네요. 나도 모르게 채팅 참여하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4209님, 상대를 깊게 사랑하면 결국 밀당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기도 하지만 저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택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부럽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대리만족이 되는데요. 3079님, 어린 조카가 즐겨가는 치킨집 사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특이하네요. 겉으로 표현 못하고 속으로만 내 스타일 아니라고 접고 있었는데 밥이나 먹고 헤어져야겠다 하고 나간 뒤 바닷가를 걷는데 오? 예? 아 왜? 제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만져주는 왜 만져졌을까? 그 따스한 마음에 따스해져서 33년차 결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날 머리를 밀고 나갔을 것이. 아, 뭐예요? 너무 반전이잖아요. 아니죠? 부러워할까봐 그러는 거죠? 그쵸? 네.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네요. 이 문자에. 이분 왕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늘 잘 듣고 있는 홍대에서 심지어 꽃집 하시는 애청자시래요. 유머감각까지. 그 집에서 꽃 사고 싶은데요. 꽃집 이름이 혹시 홍대 꽃 이야기인가요? 네,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자몽허니 블랙티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릴까요? 바깥 작가님께서 부부끼리 드시라고 티타임 하시라고 좋아요 좋아요 그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달달하게. 네. 그쵸.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거 머리 그렇게 흐트러진 거 만져주죠.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위기 영한데. 안 돼, 안 돼. 안 된대. 그래서 안 되나, 내가? 네. 저는 하얀색 코가 나와도 그 말 못해, 아, 코는 닦아줬을까? 아, 다른 데로 갔네. 죄송한 실례합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우리. 너 혼자 얘기했잖아. 하면서. 저 오늘 지금 세 명과 얘기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달달한 음악 밝은 음악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이죠. 고스트 밴드. 영혼을 보는 싱어송라이터 미타가 개성 만점 유령 4인방과 케이팝 밴드를 결성하는 얘기요. 근데 이 밴드가 대형 기획사의 방해 공작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고? 가수 윤상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다니 음악은 뭐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고스트 밴드 중에서 경서의 달리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이어서 아까 소개한 인생은 아름다워와 또 다른 동명이 한국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서 한 곡 듣고 싶으시죠? 류승룡, 염정아, 하현상, 김다인, 박영규, 고창석이 부릅니다. 뜨거운 안녕.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스마펫깡님, 고스트밴드 지난주에 아이들이랑 보러 가서 울고 온 1인이요. 아, 정말요? 오, 기대 없이 갔는데 음악도 너무 좋았음 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마님, 엊그제 남편이 우리가 만난 지 만일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7년의 연애 뒤에 결혼해서 21년. 이제는 우정 같은 사랑으로 삽니다. 이야, 이것도 좋겠다.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가는 걸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걷는 것, 앞으로 걸음걸음 같이 걷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우와. 중간에 너무 좋다가 갑자기 흰머리 이 얘기 나올 때 눈물이 확 맺혔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름답다. 로즈마리님, 안녕하세요.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늘 애청자입니다. 아, 정말요? 비가 와서 몸이 무겁네요. 오후 2시에 병원 정기검진이 있어서 준비 중이에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로즈마리님도요. 검진 잘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속 안 다치시게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9708님,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 이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요. 어떤 노래요? 티미미 이 노래요 하셨는데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천밀밀 중에서 등려군의 천밀밀.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2: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6: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오늘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영화 늑대소년 동명의 테마곡을 끝으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에서 또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의 첫날 아침, 달력 한 장을 넘겼을 뿐인데 새로운 길이 시작된 기분입니다. 돌이켜보면 8월에도 참 많은 길을 걸었죠. 그렇게 걸어온 발자취는 지나간 자리에 남는 흔적이며 지나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한 달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발자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돌아보면 특별할 것 없던 하루도 그런 흔적 덕분에 그땐 몰랐던 마음과 풍경까지 함께 남아있습니다. 지도 위에 점으로 나의 발자취와 여행지를 기록하는 앱이 있어요. 내가 갔던 길이나 동네를 촘촘하게 기록하는 건데요. 비어있는 9월의 시도는 오늘 걷는 길부터 새로운 점 하나로 찍히겠죠. 이번 달에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어떤 풍경과 사람을 만나고 어떤 기억을 남기게 될지 설렙니다. 여러분이 남길 9월의 발자취가 조금 더 알록달록하길 바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아침에 첫 곡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중에 친애하는 나의 후장님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데이비드 찰스 아베리 지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월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잠깐 떠올려보게 되죠. 처음 가본 동네도 있었고 늘 걷던 길도 있고 잠깐 들렀던 카페나 무심코 지나쳤던 골목, 여행지에서 오래 바라본 풍경도 생각납니다. 새로 시작된 9월에는 어디까지 갈지 아직 모르겠지만요.

매일의 작은 걸음이 모이면 또 나만의 9월이 되어 있겠죠. 뭐 TMI지만 97년 9월 1일 저는 입대했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라벨의 물의 유희, 마르타 아르헤르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입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7년 9월 1일이 아니라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98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잊을래야 잊혀지지가 않는 날인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한테는. 뭐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이쁜 마녀님 신청곡.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중에 아침의 기분, 제프리 데이트가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레이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중에 아침의 기분,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쁜 마녀님 신청곡이었어요. 제가 오늘 입대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마다의 9월 1일 9월의 어떤 기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저번 달 오프닝처럼 8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막 생각나지 않는데 10년, 20년이 지난 20년 전에 오늘 뭐 이런 것들은 기억이 이렇게 또 생생하게 나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 다 제 덕분입니다. 숲향기님께서 박스타님 안녕하세요. 숲의 마을 비가 계속 오네요. 복지관 봉사 동아리 모임으로 양평 종합복지관에 오니 어른들께서 계셔서 인사드리고 아당 듣고 있어요. 어르신들께 다음 주 봉사로 놀이할 것 의논하고 하려고요. 조용히 잘 들을게요. 조금 볼륨 올려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하고. 네. 8344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빗속을 헤치며 출근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운전대를 잡으면 사실 매우 긴장하곤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음악 소리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서 긴장이 안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긴장을 안 하는 대신에 속도는 조금 줄이시고 만약에 지각하는 거 괜찮으시면 조금 더 천천히 가시죠. 음악 들으시면서.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폰에 빠져 사는 건 아닐까? 잠시 후 짧은 영상을 넘기고 있는 저를 보다가 흠칫 놀랍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 15분 지났습니다라고 알려줄 때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저는 도파민의 유혹에 넘어가고 반성하기를 반복합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 한쪽에서는 도파민 폭발이라고 환호하고 다른 쪽에서는 도파민 중독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이토록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도파민의 정체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감정을 원합니다. 많은 뇌과학자가 오래전부터 이 행복 신호를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도파민은 쾌락을 주는 물질이라기보다는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만드는 쪽에 가깝다고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파민은 쾌락을 향해 밟는 가속 페달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도파민과 함께 브레이크와 안전띠처럼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행복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사랑의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는 옥시토신,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세로토닌,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엔도르핀까지 네 가지 호르몬이 각자의 자리에서 균형을 이루며 제 역할을 다할 때 살아있어서 참 좋다라는 충만한 기분을 느낍니다. 도파민은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유리한 방향을 찾았을 때 앞으로 내딛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도파민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가속 페달이 되기도 하고 중독의 늪에 빠뜨리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쾌락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고 빠르게 얻는 만족감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감정이 모두 가짜 행복은 아닙니다. 맛있는 디저트 한 조각, 시간을 정해두고 즐기는 친구와의 게임 한 판은 일상의 소소한 활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멈추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뇌가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해서 생긴 끊임없는 자극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은 달콤하지만 행동이 끝나는 즉시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공허함을 채우려 행위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자극을 반복할수록 뇌의 도파민 역치가 올라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하고 자극적일 때만 반응하며 반복할수록 중독의 문턱까지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반면에 즐거움은 노력과 절제가 따릅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실력이 늘었을 때, 악기를 연습해 곡 하나를 완주했을 때, 혹은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간식이나 게임도 양과 시간을 정해 적절할 때 멈출 수 있다면 자제력의 성취감을 느끼는 즐거움의 영역에 머무릅니다. 즐거움은 행동이 끝난 뒤에도 뿌듯함을 남기며 자아를 한 단계 성장시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안넨 폴카, 빌리 보스콥스키 지휘의 비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이야기는 약사이자 심리상담가 오원식의 책 해파밍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세요? 하루에 스마트폰들 많이 보시죠? 도파민 굉장히 많이 듣고 이제 익숙한 단어죠.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쾌락이나 자극은 더 큰 자극을 불러오고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이 분명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뭐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어른들도 오히려 더 스스로 잘 취하고,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해서 꼭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게 또 어른의 수준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788 7788 칙칙폭폭 이건가요? 행복열차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아드님께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정직원이 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성수씨 그동안 수고했어.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행복으로 느껴지길 바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드님께 성수씨 이렇게 보내셨군요. 네,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7788 행복열차님 신청곡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성수 씨가 정직원으로 출근하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싹 그려졌습니다. 게시판에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오가고 있네요. 제가 7788 칙칙폭폭이라고 했다고. 이러니까 우리 4050이 늘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이러셨어요. 0005번님께서. 사실 이 7788 칙칙폭폭은 피디님께서 옆에서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떠올리지 않았어요. 절대.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녀 작가 연경 작가님께서 밖에서 얼른 들어오시더니 요즘에 그 샵 그 기호 있잖아요. 우물정 그 기호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길래 전 샵이라고 하죠 이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해시태그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면 이거 모르면 늘 크크라고 한번 저를 싹 긁고 나가셨네요. 앨리스님, 저는 26년 9월 1일 오늘 면접 보러 춘천으로 갑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시간이 지나 오늘이 기억될 수 있게 이번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9월 1일 좋은 날이에요, 앨리스님. 저도 또 한번 다시 언급을 하지만 97년 9월 1일 제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춘천 102보 중대로 제가 갔거든요. 아, 앨리스님도 춘천으로 가시네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8558님 안녕하세요. 박건영 스페셜 DJ님 편안히 잘 듣고 있어요. 저는 보건소 간호사로 일했던 아이셋 엄마예요. 휴직 첫날이 되니 실감이 나네요. 초등학생 막내 잘 다녀오라고 배웅도 하고요. 냉장고 청소도 끝냈어요. 가득했던 냉장고가 홀쭉 다이어트 성공했네요. 냉동실은 아직요. 장이 안 좋아 아침은 안 먹었는데 그릭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먹으며 듣고 있어요. 제 행복 느껴지시나요? 저의 재충전을 응원해 주세요. 물론이죠. 응원합니다. 아주 격하게 응원합니다. 행복이 정말 느껴지네요. 8558님. 그럼 계속 행복하시게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발디의 두 대의 기타를 위한 협주곡 G장조 리움 넘버 532번 중 1악장 알레그로 리토 로메로의 기타 앙헬 로메로의 기타와 지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비발디의 두 대의 기타를 위한 협주곡 G장조 리엄 넘버 532번 중 1악장 알레그로 리토 로메로의 기타, 앙헬 로메로의 기타와 지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프리지아 향기님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발페 오페라 보헤미안 걸 중에 나는 대리석 궁전 안에 사는 꿈을 꾸었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발페 오페라 보헤미안 걸 중에 나는 대리석 궁전 안에 사는 꿈을 꾸었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들었고요. 후리지아 향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5784님께서 권영님 기타가 선물로 왔는데 악기 하나는 꼭 배우고 싶었는데 예전에 좀 배우다가 F코드가 도저히 안 잡혀서 도중 하차했는데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영화 원스 OST Falling Slowly 한 곡은 마스터하고 싶은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권영님은 악기 연주하는 거 있으세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 곡 알아요. 예, F코드 물론 F코드가 좀 힘들긴 하죠. 처음에는 다른 뭐 이제 이 음계가 좀 위로 올라가는 이 코드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손가락이 힘든데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저 F만 극복하면 나머지는 너무 쉬울 거예요. 정말로 응원합니다. 제가 경험자거든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열 넘버 525번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시크 중 2악장 로망스를 칼뱀 지휘의 비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와글와글 음악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효근 작사 작곡의 가을의 노래,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데이비드 E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첼리스트 심준호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이 연주되죠.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교회 음악 전문 합창단이죠. 칸티쿰 합창단의 공연에 초대합니다. 스칼라티의 스타바트 마테르, 로시니의 작은 장엄 미사를 노래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입니다. 아드리앙 페르숑 지휘의 부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죠. 박혜지의 타악기 협연으로 웨트베시의 말하는 드럼을 연주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에 초대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11번, 15번, 18번을 들려주죠.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스트링 체인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밴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의 협연으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을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백암 아트홀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데뷔 70주년 기념 무대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20번, 브람스의 4개의 발라드를 연주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평택 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슨의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따라 이 스튜디오 부스가 더 밝게 느껴지는 것이 바깥에 창밖으로 지금 너무 어두워요. 아침인데 와, 이 정도로 어두웠을 때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이렇게 흐린 날이 있잖아요. 그럼 괜히 수업하는 게 좀 싫고, 아 오늘은 좀 선생님이 자유시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또 그럴 수 있겠죠. 괜히 아 오늘 하루 그냥 확 이러고 싶은 어떤 그런 날씨잖아요. 참 이

이 날씨가 주는 이 오묘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아, 요거 참 저도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들어보시죠. Autumn Leaves. 에우디 메뉴언과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루디 메뉴인과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제 개인적 그냥 문득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읽다가 가끔 발음이 틀리잖아요, 피디님. 잘 안 보여요, 갑자기.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다고요, 제가. 아, 이게 잘 읽고 싶은데 갑자기 어떤 글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날씨 얘기하고 이렇게 어두운 하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나 봐요. 네. 어디를 가시고 계신데 확 놀러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싶다. 이게 아침에 또 이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예, 제가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 아침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음악도 즐기고 퀴즈도 맞추면서 행운의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와글와글 음악 퀴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네 곡의 힌트 음악과 함께 생각해보시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음악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 음악으로 반젤리스 작곡의 영화 낙원의 정복 중에 테마를 보내드렸습니다. 1492 콜럼버스라는 제목으로도 익숙하죠.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용기 있는 모험가이자 유능한 이것인이었습니다. 그가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신대륙을 향해 대서양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리스 출신의 전자음악 작곡가 반젤리스는 장엄하고 신비로운 신디사이저 사운드로 미지의 바다를 향한 이것의 웅장함과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 멘델스존의 연주회용 사곡 핑가레 동굴 오프스 넘버 26을 앙드레 프레빈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멘델스존이 스코틀랜드 북서쪽 연안의 헤브리디스 제도에 속한 스테퍼 섬에 갔을 때 그곳에 핑갈 동굴을 보고 작곡했죠. 현무암 기둥들이 늘어선 동굴 안으로 파도가 밀려들어 만들어내는 웅장한 울림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첼로와 비올라의 낮고 일렁이는 선율로 시작해서 마치 배를 타고 파도를 넘어 신비로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멘델스존이 배를 타고 바다 위를 여행했던 것.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해시태그 9390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입니다.

세 번째 힌트 음악으로 브람스의 가곡 메어파르트,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브람스가 하인리 하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이죠. 연인과 함께 조각배를 타고 밤바다를 저어 나가는 낭만적이면서도 애수어린 정경을 담았습니다. 잔잔히 일렁이는 반주가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연상시키는데요. 곡 제목 메어파르트는 바다 여행 또는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힌트 음악까지 듣고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장대한 모험과 이것을 그린 작품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귀향하기까지 10년 동안 에게해와 지중해 전역을 헤매고 다녔는데요. 오디세우스가 바다 위를 누볐던 이것, 이것이 오늘의 정답이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 선장과 선원이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것,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제목이네요. Sailing,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1975년 발표해서 크게 히트시킨 곡으로 거친 바다를 건너 사랑하는 이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았죠. 이후 영국 해군 관련 방송이나 추모 행사 등에서 자주 연주되며 바다와 이것을 상징하는 곳으로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곡 제목 세일링의 뜻은 배를 타고 가는 것,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있죠.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세일링,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항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모바일 쿠폰 당첨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0번째 3857님, 1000번째 2058님, 2000번째 5912님 정답 항해 말씀 주셨고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3010님 신청곡 앨리스 호스턴의 희망의 속삭임,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앨리스 호손의 희망의 속삭임,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3010님 신청곡이었어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 구안타나메라 곰파이 세군도 그룹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뽀송뽀송한 마음으로 운전하신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며 울부짖고 있을 때 주님은 이 작은 골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무릎 꿇고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태초부터 가리키신 그 방향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찬송입니다. 성남시 여성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새벽부터 우리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작가의 핀 나훈규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상희의 음성으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전승연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라신님께서 청하신 내 평생 살아온 길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꽃마리님께서 청해 주신 곡 손경민의 순전한 믿음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빛님께서는 발목 골절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많이 다친 게 아니기를, 얼른 회복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작은 예수님, 9월 한 달도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시고요. 작은 자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현실에서 치유와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힘겨울 때마다 주님 부으시는 생명수 은혜에 깊이 잠겨 회복과 넘치는 풍요를 맛보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난나미아 님께서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의식 불명되신 지 35일째입니다. 누구보다 깊은 신앙심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깨어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얼마나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우실까, 그 난나미아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람대로 잠시라도 깨어나시기를, 사랑한다는 마음 충분히 나누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에핑서니님, 17년의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오빠가 2년 같이 있다가 하늘나라 간 후 1년 후 남편을 만나 9월 1일 저희 결혼기념일 6주년이 되었네요. 서로를 구원하자고 9월 1일에 결혼하셨대요. 아, 축하합니다. 9월 1일이 참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믿음의 가정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식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송미영 집사께서 티테디오스를 청해 주셨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름 앞에 별칭으로 붙이던 말이라고 하죠. 티테디오스 송미영 집사님. 이렇게 YD 미나의 티테디오스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박운성님이 청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은의 찬양으로 청하셔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예배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499장 부탁드려요. 배미숙 드림 499장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입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곡 라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가객 영민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생명의 향기 만발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냄새에 익숙해져 방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한 손엔 향유 옥합을, 다른 손으로는 코를 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옥합 병뚜껑을 여는 순간 병 안에만 머물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인은 제자들이 그 향기에 취해 있을 틈을 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그 방 안은 옥합의 향수와 한 여인의 헌신이 빚어낸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항상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 안의 제자들이 질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 흥분하며 그녀를 질책합니다. 그토록 향기로운 냄새와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를 맡고도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냄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언제나 죽음의 냄새를 몰아내고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향기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만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냄새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생명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소서. 아멘.

0: 샬롬 교님께서 청하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국립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신용란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임정근이 부른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서연님, 주님 은혜 가운데 14차 항암 무사히 잘 받고 왔습니다. 이제 2번 남았네요. 항암 부작용으로 치아가 서서히 부서지고 염증이 나고 충치가 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하고 보내셨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끝까지 잘 유지하시면서 완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바다님, 걸으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행복나무님께서는 레인이 이모티콘으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두 분 모두 처음 글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몽돌처럼님, 오늘도 무사히 두 눈을 떴으니 매일매일이 생일. 웃은 너저분하지만 마음까지는 그렇지 않도록 성찰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날마다 죽노라 칠사님, 좋은 날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손주와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 7살 손주가 광야 노래를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7003번께서 보내주셨어요. 광야라는 제목의 여러 곡이 존재하는데요.

누가 부른 광야를 좋아하는지 알려주시면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대신에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에서 신혜숙님이 청하신 곡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부모님의 마음 또 조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연평안 조찬미 함께한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존영의 감사 함께하죠.

시를 읽는 순간은 문득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오를 때와 닮았다. 거창하고 대단하지는 않지만 살갑고 세심해서 성글기만 했던 내 지난 시간의 빈 곳을 채워주는 생각. 이를 위해서는 잦아들어야 한다. 비어 있어야 한다. 내가 나인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내 삶 주변의 숱한 거짓 사이에서도 진실한 마음 하나가 까치발을 들고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한 번도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잊고 사는 날이 많았을까?

박준의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의 빈 곳이 그렇게 채워집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구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시편 42편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쁜이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신청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수원님께서도 청하신 찬양인데요.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 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휴대전화 뒷번호 6947번께서 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현실의 삶은 지치고 고달파도 언젠가 편히 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유턴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

0: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겨우.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끝부분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연필 심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지우개가. 새 문장을 쓰고 잘못 쓴 문장을 고치는 도구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죠. 처음부터 틀리지 않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고쳐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을 펼치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채워야 한다고 부담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보다 그 다음에 무엇을 새롭게 써 가는지 더 오래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요?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9월의 둘째 날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I am thine,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까지 세 곡. 청주 율봉공원 주변 산책하면서 찬양이 더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합니다. 루치아노님, 새싹 달고 오셨네요. 무무님, 모두들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새싹을 달고 계신 걸로 봐서 참여는 처음이신 청취자시네요. 고은하님, 무더웠던 여름은 먼 여행을 떠나고 기다리던 가을이 배달됐어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선물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송 소리도 들리고 창밖으로는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소리로 가득한 초가을의 아침인데요. 지난 여름 동안에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더위를 토해내는 소리 같이 들렸는데 지금은 새 계절, 새 시간, 이 가을을 끌어당기는 노랫소리 같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받고요. 그리고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김숙희님께서 우리 찬송 369장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청하셨는데 제가 이 곡 준비하는 사이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듣겠습니다.

김숙희님께 들려드린 신청곡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비 온 뒤 상쾌한 아침입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가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백합님, 헬스장 가셨어요. 도담밤님,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라니 켈리님도 저도 두어 달 걷기 쉬고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건강을 챙깁시다. 예, 늘 부지런히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루를 일구어 가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제가 좋은 거 한 가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혹은 이른 아침 잠은 깼는데 마음이 복잡다단한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예, 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석 달에 걸쳐서 이제 시편 전편을 낭독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제목이 좀 깁니다.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뭐 제 개인 채널은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제 개인 유튜브, 뭐 그런 거였더라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CBS에서 만든 콘텐츠입니다. 이제 부담감 없이 하루 10분씩 매일 40일, 조금씩 매일 하는 시편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리 애청자분들은 제 목소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들어보시고요. 평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된 제가 석 달 동안 녹음하면서 어땠나, 또 이런 소감 같은 것도 제가 찬찬히 여러분과 나눌게요. More about Jesus, 예수 더하기 원하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백향목에 빗댔습니다. 성전과 궁궐을 짓던 최고급 나무. 위풍당당한 자태는 힘과 영광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아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였던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사실 겨자씨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시대 유대인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권력과 로마의 위세 앞에서 스스로를 참새처럼 작고 힘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겨자풀이 큰 나무로 불린 건 키가 크기 때문은 아닙니다. 작은 참새들이 마음 놓고 깃들 수 있는 넉넉함과 품어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혹은 큰 인생이란 결국 얼마나 작고 힘없는 이들을 많이 품어주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언젠가 지친 이들이 쉬어갈 그늘이 되어 주겠죠. 작음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력을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방학 동안 쉬었던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겠죠? 4379님 신청하신 원더풀 피스 내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좀 전 묵상 시간에 이어서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바람이 분다 피러님 이 곡을 들으니까 신의악단 영화가 생각나요. 프리지아님도 영화 신의악단에서 박시우 씨가 부른 찬양 돌아오는 주일에 부를 찬양인데 너무 좋다고 그쵸.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잠깐 공지해드린 그 시편 통독 콘텐츠 제목을 많이 부르시는데 예 제목이 길다 보니까 제가 개별 답장을 드리다가 이제 일일이 다 결국엔 드릴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입니다.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제가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레인보우 상단 공지 부분에도 조금 이따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거의 7년을 타고 다니는 152번 버스에서 방송을 듣다니 반가워서 참여합니다. 정보석님이신데요. 예, 흔한 성함이 아닌데 탤런트 정보석님은 아니시죠? 예, 정보석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Celtic Worship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쁜 것 말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불러요. 슬픈 거 말고 행복한 것에 대해 불러요. 복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불러요. 충분한 수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불러요. 희망과 위로의 노래 핑크 마티니 스플렌더 인 더 그래스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인 아침 김윤주입니다. 70년 전 한 과학자가 새 한 마리의 발에 작은 가락지를 달았습니다. 이 알바트로스 새는 wisdom, 지혜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wisdom이 참 대단해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서 해마다 같은 곳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매일 어딘가로 떠났다가 돌아오죠.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오고 여행 갔다 익숙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도 자기 자리를 잊지 않는 새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이 기억하는 안락한 둥지 같은 곳 있지 않나요?

멀리 떠나 있을 때 문득 생각나고 돌아왔을 때 역시 여기다 싶은 곳, 편하게 머물 수 있고 잠깐 들렀다가도 좋은 곳. 우리 주디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이곳으로 힘차게 날아와 주실 거죠?

0: 크리스티 버그의 Here is your paradise.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아, 8358님께서 주디, 저는 매일 아침 주디 방송 들으러 이미 나라와 앉아있답니다. 하셨는데 우리 위즈덤 같이 매일 아침 이렇게 저보다 더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주디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 잠깐 갔다가 아 역시 여기가 최고다. 역시 여기다. 나의 마음의 안식처는 여기다. 하면서 돌아오신 주디스도 분명 있으실 텐데요. 조용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안녕하세요.
17: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8: 완전 좋아요.
17: 연두링
18: 잘 부탁드립니다.
1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0: 서울

0: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그 전에 더 비틀스의 Let It Be는 9119님 신청곡이었고요. 써니텐님이 출근과 동시에 나오는 Let It Be 전주,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하셨네요. 아, 어디 갔다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말씀드렸더니 다빈치님이 저요! 너무 해맑게 저요! 아침에는 여기가 최고더라고요. 잘 다녀오셨어요? 감사합니다. 1740님도 저 손듭니다. 뉴스 포기하고 마음 편한 주디에게로 정착했습니다. 코지21님도 저요! 다시 돌아온 건 아니고요. 11시에 항상 듣다가 이젠 7시로 제 집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7시랑 11시는 겹치는 건 아니니까 7시에도 들어주시고 11시에도 들어주시고 하면 더 좋죠? 버섯돌이님은 어제 한동준의 FM팝스에서 주디가 예언한 세프템버 방송이 나왔다는 거. 세상 이렇게 쉬운 예언 또 있을까 싶어요. 9월의 첫날 세프템버 나온다. 해바라기님, 근데 어제 저녁 스케치에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제보를 주셨네요. 그런 재미 있지 않아요? 아,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이 라디오에 이 노래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듣는 재미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꼭 들어야만 할 것 같은 노래. 근데 또 틀면 또냐 이 노래 또냐 막 이러시는 분도 있는 노래. 그래서 그 이 세프템버 같은 음악은 라디오 PD들이 항상 고민합니다. 아, 이거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네, 아침 프로는 참 유리하죠. 우리가 제일 먼저 들었다 이런 허세도 부릴 수 있으니까. 자,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래도 중부지방은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남부는 네. 아직인가 봐요. 제주도는 뭐 열대야 일수가 기록적이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바람의 느낌이 좀 달라졌다 했는데 아직까지 늦더위가 남아있는데요. 특히

0: 부산과 여수,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간밤의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의 열대야 일수는 지금까지 무려 54일, 서귀포도 52일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의 경우는 작년 9월 26일 밤에도 열대야가 관측될 정도로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밤기온이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9월 26일에 열대야라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여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발 좀 눈치 없이 굴지 말고 가라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0: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더위가 심하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파주의 낮 기온이 29도,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 제주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현재 남부지방은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강원 일부 내륙과 충청, 전북 서부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에 충청 내륙과 남부 지방은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최대 60mm까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2도, 부산 26.6도, 광주 25.4도, 대구 24.7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트리나 앤더 웨이브스의 워킹 온 선샤인, 그 전에 베이시티 롤러스의 I only wanna be with you, 낮은 창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2640님, 저에게는 CBS 친구가 둘 있어요. 처음 저를 CBS로 안내한 큰형부, 그리고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안과의 거만 부부장님이요. 부장님께서 출근길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들으신 곡을 병원 오픈 준비 중에 틀어주세요. 저희 안과 DJ시거든요. 그렇다니까요. CBS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평소에 스스로 이렇게 막 음악을 선곡해서 들으실 만큼 진짜 음악 좋아하시는 거의 DJ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의 CBS 친구 이대호 형부, 거만 부장님, 두 분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CBS 친구 사이에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네요. 되게 좋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형부와 거만 부장님 듣고 계시겠죠? 씩 미소 지으시면서.

게시판으로 또롱님도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기가 아침 6시쯤 깨서 같이 기상한 지도 언 8개월째입니다. 아침에 라디오 틀어주면 어디서 목소리 나오는지 두리번 거리는 게 정말 귀여워요. 육아동지 그대 아침 고맙습니다. 상상해보면 너무 사랑스럽네요. 그 아기 이름 불러주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야 하면은 더 눈이 동그래져서 막 두리번거릴 것 같은데요. 되게 많을걸요? 그 육아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젊은 엄마들, 조리원에서 듣는 분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가만 듣고만 계신 거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육아 동지로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 하시는 엄마들의 그 손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또롱님, 남편이랑 연애할 때 많이 들었던 노래라고 청해 주셨는데요. 패더 엘리아스의 Loving You Girl 준비했고요. 라우브의 Still the Show까지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러브 스틸 더 쇼. 동그리님 8개월 둘째 육아하면서 듣고 있어요. 손들어 봅니다. 메이플 라떼님도 조리원에서 잘 듣고 있어요. 태교도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했답니다. 조리원에서 듣고 계신 분들, 집에서 육아하면서 듣는 분들 정말 많이 손들어 주셨는데 대표로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음악이 있죠. 오늘의 감성과 취향을 담아 골라드립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박효신의 가을 편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해야 할 일들이 하나 둘 떠오르는 아침인데요. 그 전에 긴장을 풀고 잠시 마음의 힘을 좀 빼면 어떨까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노래를 들으면 저절로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될 거예요. 잊고 있던 사람도 생각나고 지난 시간도 한 번쯤 돌아보게 되고요. 차분한 박효신의 목소리에 잠시 기대어 여유를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코디송 골랐습니다. 박효신의 가을 편지.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아침부터 가을 공격 받네요. 너무 좋아요. 8725님. 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박효신의 가을 편지. 사실 이 곡은 주디스를 무장 해제시키는 목소리 시리즈처럼 주디스가 보내주시는 많은 음악 중에 한 곡이었어요. 지난주에 세보야님이 무장 해제곡으로 가을 편지 추천합니다. 박효신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저도 딱 세보야님 마음이어서 코디송으로 골랐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8425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사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생각나서 읽고 싶어요. 도서맘님 편지를 썼으니 우체국 가야죠. 가을 우체국 앞에서 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노래를 윤도현 혹은 김대명 버전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김대명 버전으로 함께했고요. 8425 도서맘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 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어 딸
11: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안.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클린 밴딧 자라 라스네 심포니 0206님 신청곡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 공습을 재개하고 이란이 반격을 예고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주요국의 국채금리도 오르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철회하는 등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했습니다. 철도 이용객이 늘고 인구는 줄면서 지난 10년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이 약 30% 감소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역 장거리 교통망 붕괴 우려도 커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은 반대가 59%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스쿠바대 연구팀에 따르면 느린 속도로 10분만 달려도 달릴 때의 상하 진동이 근육과 뇌에 독특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분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나치게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신입사원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직장 상사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0: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ast Train to London 9월 2일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244님 고3 학부모세요. 오늘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딸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차분하게 잘 풀어내고 시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서 접수 전 마지막 시험이라서 저도 덩달아 긴장되네요. 7677님은 재수생이신데요. 9월 모의고사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빛나는 날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군요. 방송 듣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이곳은 한때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이었지만 이용객 감소와 노선 축소로 전국에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 소도시뿐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운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곳이 사라지면 주민들의 이동권과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1번 버스터미널, 2번 기차역. 정답과 함께 이곳에 얽힌 특별한 추억이나 에피소드 있으면 들려주세요.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7: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6: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7: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터보의 회상, 버스터미널, 버스커버스커 터보, 버스터미널. 오늘의 정답은 1번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1849님께서 뉴스콕 못 들었는데 힌트송 듣고 바로 답을 알아챘습니다. 힌트송 듣고 피식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이 한순간 1초의 피식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 제작진은 흰머리에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피식하면서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을까? 저희 제작진은 자나깨나 이 생각뿐입니다. 오늘 좀 헷갈리신 분들 많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헷갈리시더라도 힌트송을 잘 들으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5448님, 저는 인천 살아서 터미널 없어질 일은 없지만 친정인 정읍 가는 버스가 없어져서 서울 가서 기차로 가야 됩니다. 많이 번거롭고 힘듭니다. 아, 그쵸. 이게 뭐 효율성 따져서 줄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쉬움이 남고 좀 서운해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1644님, 이곳이 없어지면 전방에 근무하는 군 장병들 휴가 못 나옵니다. 강원도 경기 북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622님, 어릴 때 추석 연휴 끝나고 터미널에서 할머니랑 헤어지던 생각 문득 납니다. 목소리가 안 들려서 버스 창문 밖에서 손짓으로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한참 지나서야 그게 전화라는 손짓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 아, 이맘때쯤 돌아가셨는데 문득 그리워집니다. 와, 터미널 하면 할머니 바로 떠오르는 정말 추억의 장소인데 아쉽네요. 저도 괜히. 9267님, 이별하고 돌아오는 직행버스 안에서 듣던 가요가 다 내 얘기 같던 일이 생각납니다. 실내원 살던 쥐띠 그녀는 어디서 늙어가고 있을까요? 실내원 살던 쥐띠 그녀는 주디스가 되어 있지는 않으실까요? 혹시 듣진 않으실까요? 자,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2100님 정하셨어요.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육아하는 두 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가는 시간을 조율하면 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빨리 해라, 나가야 된다. 얘들이 늘 싸워요. 중간에서 엄마는 그저 누구 편을 들 수 없기에 듣고만 있습니다. 방금 전도 두 잠에 툴툴대며 차에서 내렸어요. 아, 시간 조율이 그렇게 힘든가요, 주디? 힘나는 노래 좀 틀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켜보는 엄마가 사실 제일 힘들긴 합니다. 아이,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렇게들 여유가 없니? 막 이러면서 속이 터지지만 그래도 또 누구 편을 들 수 없는 우리 4572님. 그래도 두 자매는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서로에게 배우고 있을 겁니다. 진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은 세상에 1도 없잖아요. 두 자매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을 거예요. 힘나는 노래 셀린 디온의 That's the way it is 청하셔서 4572님께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킨의 Everybody's Changing 그리고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들으셨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노래 들으면서 하트가이님이 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요 하셨는데 네, 이 노래가 영화 스타이스본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그래서 그 브래들리 쿠퍼 주연을 맡은 브래들리 쿠퍼의 목소리가 뒤쪽에 정말 갑자기 냅다 튀어나오죠. 그래서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022님 피아노 앞 깊은 슬픔을 토해내던 그녀 모습이 생각납니다. 스타이스본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3647님도 싱가포르행 비행기에서 봤는데 청승맞게 보면서 막 엉엉 울던 기억납니다. 한솔로님도 스타이스본 생각난다고 뭐 전 빼고 다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 영화 안 봤는데 시간 날 때 한번 보고 주디스랑 또 같이 얘기 나눠봐야 되겠네요. 8시 38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2부 듣고 계세요. 소금공주님 신청곡입니다. Dan Hill, Sometimes When We Touch.

가을이 느껴지는 아침에 듣기 좋은 음악들로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예랑맘님. 크리스 보티와 스팅의 계절이 왔네요. 너무 좋아요. 마녀 비안님. 희길동 포에버님께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 그리고 스팅이 함께한 라벨 담상 희겟. 불어라. 자신이 없네요. 네,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의 멋진 곡 희길동 포에버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6개월 아기와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리맘님 반갑습니다. 유리도 안녕. 유리가 제 목소리 알아들을까요? 9069님 어제 인천 도림초등학교에 교장으로 발령받아 첫 출근했습니다. 이미 참 좋은 우리 인천 도림초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위해 주디가 함께 외쳐주세요. 인천 도림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거예요. 우리 9069 교장 선생님 덕분에 인천 도림초 더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자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코스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8585님, 직장 대리님의 성화로 처음 방문합니다. 출근길 귀요강하네요. 우리 대리님 성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대리님 최고. 성시경의 거리에서 청하셔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어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8: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11: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레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 꺾이고 꺾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굴곡진 길 곳곳에 숨은 절경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선처럼 매끄러운 날만 있다면 아마도 평범함에 지쳐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비와 시련, 뜻밖의 기쁨들이 교차하는 구비구비한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깊은 굴곡저도